0: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천 과반으로 뒤집히는 상황. 그러자 하위권인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김용 후보를 찍어달라며 전격 사퇴하고 나섰습니다. 대의원 투표 표분산을 막기 위해 결심을 내린 건데 김용 후보는 선공 후사의 결단이라며 치켜세운 반면 친천계는 꼼수 사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선권 명단이 뒤바뀌는 엎치락뒤치락 혼전 속에 마지막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어떤 쪽이 승기를 잡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개파 갈등이 두드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선 경쟁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도 난무했습니다.
2: 경쟁자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실제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누가 당선돼도 개파 갈등을 수습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선 초반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은 당내 개파 간 공방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4: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5: 김민석 민주당 3자 대표
4: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3: 경쟁자 정청래 후보가 근거를 대라고 맞선 데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과 현직 지도부까지 친청, 친명계로 쪼개져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6: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5: 강득구
6: 그
5: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3: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선 정 후보 쪽이 의혹 폭로전을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를 돕는 전진숙 의원이 지역에서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녹취까지 배포하자 김 후보 측은 기획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8: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5: 김민석 후보입니다.
8: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9: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를 어떻게 후보입니다. 갖고 있었을까요?
8: 자, 30초
9: 누가 주지 않았을까요?
3: 문제는 이 의혹들이 설전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 대해 징계 검토를 줄곧 예고해왔고
9: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3: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당 선관위의 기각결정과 별개로 이미 당사자 간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 측이 막판에 제기한 정 후보 지지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선 당 선관위가 제명 제소를 의결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돼도 서로 돕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선거 이후 당내 갈등 봉합은 새로운 지도부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철회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0: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11: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5: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11: 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에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30조 원을 금융권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처음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배분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2: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10: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11: 총량 관리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봤을 때

0: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30조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한도에 매도자의 대출 상환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집단 대출과 각종 정책 대출의 비중이 쏠리면 기존 주택 매수자에게 돌아갈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 7000선 근방까지 상승하는 등 닷새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 확인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번 한 주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이번 달 첫 주 크게 힘을 펴지 못했던 코스피는 지난 닷새 동안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는 6,300선 근처에서 7,000선 근방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등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는 형성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4: 이거는 위험 자산에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외국인들 매수를 좀
5: 염성원 LS증권 이사입니다.
3: 현지 시각으로 오는 19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위원 사이의 이견과 물가에 대한 경계 수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탓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증시가 지난달에 깊었던 낙폭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 7월달 급락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5: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6: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7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3: 나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만큼 이번 반등이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로 인해서 연휴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남부지방은 안전을 걱정할 수준이라서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경남은 앞으로 2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곳곳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많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통영 진입로 3차로에서 토사 유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서산 구간 빗길 주의 구간이고 이후 무주까지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부근 갓길에 고장난 중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랑을 받은 팝송과 가요 듣는 시간입니다. 공휴일 오전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곡들 준비되어 있으니 쭉 함께해 주시고요.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첫 곡, 토토의 목소리로 열어봅니다. 로잔나.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토토의 로잔나 듣고 오셨습니다. 8월 17일 대체 공휴일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계속 받아볼게요. 문자창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고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절기상 말복도 지났죠.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차갑게도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이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기도 하니 여름이 이제 정말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여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 제주도, 부산, 전남, 광양,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계속 올 거라고 하니까요. 기상상황 수시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뉴스앤뮤직, 뉴스앤트롯 방송에서도 날씨 상황 계속해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역 외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 들어 있으니까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 세 곡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함께 하시죠.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노래 세 곡 차례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부산 지역에서도 곳곳이 침수되는 등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이번 호우와 관련해 안전조치 29건과 배수지원 10건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 침수 신고를 비롯해 낙석이나 담벼락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다는 신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밤사이 내린 폭우에 고립돼 구조되거나 대피한 인원이 150여 명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주민 16명이 주택이나 차량에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산사태나 주택 침수 등을 피해 대피한 인원까지 모두 154명이 소방에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신고는 오전 6시 기준 60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호우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는 3개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금정산 등 국립공원 5개 공원에 299개 구간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샵 0945번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된 곡 두 곡 듣고 오죠. 나나 무스쿠리의 모닝 해즈 브로큰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맘마미아 주제곡이죠.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I Have a Dream.

나나무스쿠리의 모닝 에즈 브로큰,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I have a dream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앞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한 남성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이 아침에 차 시동 걸었는데 뉴스 뮤직 안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 듣고 회사에 왔는데 뭔가 섬뜩한 기분을 안고 도착하고 나니 알았습니다. 주파수가 바뀌어 있는 걸 9시 뉴스 뮤직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10시 20분 뉴스 뮤직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곡 3곡 준비되어 있어요.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식스펜스 넌 더 리처의 키스 미,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명곡이죠. 에브리싱 아이 두 잇 포 유 전해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경남 남해안과 일부 전남 지역의 비는 아침보다는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당 30mm라서 강한 편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시작됐고요.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가 봅니다. 아직 도로 위 한산합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강원 지역에서만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밀릴 정도는 아니라서 무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구간 서행 중이고요. 서울 방향은 인제에서 상남 5터널 구간 동홍천 부근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에서도 3km 정도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공근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 중이고 진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둔내터널에서 서행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독립기념관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수습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에 집중되면서 밤사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여러 차례 발송됐습니다.
2: 네, 경남 거제에는 새벽 3시쯤 시간당 강수량이 116.8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800mm 넘는 비가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요?
3: 네, 먼저 현재 내리고 있는 비 상황부터 레이더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선으로 형성된 비구름이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극한 호우 지역이 보라색인데 1시간 전보다는 짙은 보라색 지역이 이 바다 쪽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남 통영과 거제 그리고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에는 아침 8시쯤 비가 집중됐는데 시간당 50mm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전남 여수와 곡성에도 오전 8시쯤 새로이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보였던 사천과 남해, 부산과 제주 동부는 주의보로 완화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집중됐던 곳은 경남 통영과 거제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누적된 강수량을 지도로 표현했는데요.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입니다. 경남 거제에 809.8mm로 가장 많은 비가 누적됐고 경남 통영에도 678.2mm가 왔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새벽에 쏟아진 비입니다.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15분 강수량 25mm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새벽 3시 42분과 5시 32분에는 각각 부산 가덕도와 경남 통영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다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새벽 3시 경남 거제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16.8mm에 달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도 1시간에 101mm, 경남 통영에도 96.7mm가 왔습니다.
1: 네, 그럼 비는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3: 네, 기상청이 조금 전에 예상 강수량을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통영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100mm 이상이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또 경남 내륙 지역에도 30에서 8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앞으로 빗줄기가 밤 상황보다는 조금 약해질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도 5에서 20mm, 대전과 충남에는 최대 30mm, 광주, 전남에도 최대 60mm가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대구, 경북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됐습니다. 이번 비는 이미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집중됐습니다. 서쪽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생겨난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수증기가 유입됐는데요. 이 비구름이 해안선에 부딪히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해의 해수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높아서 비의 양이 늘었습니다. 가물던 영남 지역에 반기던 비 소식이지만 이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취약 시간대에 몰리면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네, 경남 거제 지역 피해 상황도 보고 오셨는데요.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구조대가 급파되는 등 사고 수습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산사태가 나면서 아파트 1층을 덮치기도 했는데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는 더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호우와 또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1: 자, 경남 거제 지역 재난성 호우라고 했는데 화면만 봤을 때는 정말 재난 영화처럼 많이 내렸거든요. 얼마나 내린 겁니까?
4: 그렇습니다. 와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그 이틀간 연속 누적 강수량 분포도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올여름에 가뭄 속에 있었던 지역이 딱 새빨갛게 그 강수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신기할 정도로 그 가뭄을 해소해 주긴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거제에서 800mm가 넘는 비가 이틀 사이에 내렸거든요.
1: 예.
4: 그리고 자정 오늘 새벽 0시부터 1시까지가 한 116.9mm. 1시부터 2시까지가 또 116.8mm.
2: 예.
4: 2시간 연속 1시간 강수량이 100mm 넘는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만큼 그 지속성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 화면들 보면 단시간에 저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어딘가 막히고 넘칠 수밖에 없는데 태풍으로 인한 중국의 그 뉴스 화면을 보는 게 또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2: 그 시간당 100mm 이상씩 내린 거잖아요. 이 정도 내린 거면은 어느 정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4: 네, 저도 시간당 100mm 쏟아지는 빗 속에 있어 보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기상 관측을 해보면서 한 시간당

0: 우리가 30mm 그러면 집중호로 분류를 합니다. 예. 시간당 30mm, 시간당 50mm 그러면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윈도우 브러쉬로도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은 양의 비입니다.
1: 예.
0: 시간당 100mm 이상이면 우리가 폭포수 밑에 있는 그런 공포감이 들 겁니다. 그런 시간당 100mm 넘는 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1: 예.
0: 한 시간 또 한 시간. 그러니까 뭐 한 약 그 두 시간 동안에 한 250mm가 아. 넘는 비가 내렸다는 얘기인데 엄청 내렸습니다. 또 이틀간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지역이 단시간에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사태 무너지고 넘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제 통영 이쪽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2: 예.
0: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밑에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하고 열대저압부 또 더 낮은 단계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기압성 순환을 하면서 그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켰고 저 지금 강수량 보면 정확히 저 지역에 바다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해안효과라고 해서 바다는 평지인데 내륙을 만나면 높은 지역을 예. 만나거든요. 그게 저 우리 기상레이더 영상을 보면 저 오른쪽에는 지금 일본 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강한 비구름대가 쑥 동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계속해서 지금 제자리에 있거든요.
2: 예.
0: 또 지금 저 화면 밑에 보면 그 제주도 동쪽 바다에 강한 비구름대가 있는데 더 밑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동쪽으로 빠지질 않아요.
2: 네.
0: 동쪽 고기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비가 내린 지역에 앞으로 더 내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상이거든요. 지금 저 형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다를 지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내륙을 만나면서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서 그 거제 통영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저 레이더 영상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비가 이어진다. 저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모양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 저희가 앞서 장하윤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네.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기상청이 지금 수정된 예보량을 예상 강우량을 좀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올 거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저 동해안 쪽으로 있었던
0: 예, 일치합니다. 예,
2: 고기압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비가 앞으로 더 올 것이다.
0: 그렇습니다. 공기 예. 순환이 동쪽으로 쏙 빠지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비가 내릴 조건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지금 걱정이 이제 이미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 기상청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영 거제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100mm 이상 더 내린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내리면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할 수 있는 대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총 비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피크는 오늘 예. 새벽 한 0시부터 3시까지로 보여집니다. 강수량 분포로 볼 때. 문제는 지금쯤이면 이제 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좀 약해지고 비가 그쳐가야 될 상황인데 아까 말한 앞으로 100mm가 더 비가 온다는 얘기는 그럴 그 기상 레이더 영상을 봐도 계속해서 구름이 계속 남해안 쪽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 여기에 100mm, 200mm가 더해지면 이제 더 그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800mm가 예. 오지는 분명히 않을
1: 예.
0: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0mm만 더 와도 워낙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난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2: 어제만 해도 전남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동하는 그 비구름이 시간당 50, 뭐 70mm 네. 정도 올 거라는 예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보보다 더 많이 내렸거든요.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면 저 고기압이 좀 막고 있기 때문입니까? 네,
0: 그렇습니다. 상층을 보면 약 한 5.5km 하늘로 올라가 보면 그 우리나라 부근에는 상층 기압골,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 상층에 덮어있고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기압 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층에 들어있어서 그 우리나라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기의 흐름이 순탄하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2: 예.
0: 그런 그 지압 배치에서 지상 부근에 그 저 남풍이 지금 그림에서 잘 보여지는데 예. 남풍이 내 비를 쏟아붓고 동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 동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린 그 자리에 비가 연 한 4~5시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아침에는 이제 목포 이쪽 호남 쪽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한 200에서 300mm 정도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쪽 경북 거제 쪽은 상황이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거제 통영의 그 서쪽 지역이 한 2배 반 정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저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늘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저런 국지성 집중호우를 보이는데 기후변화로 저 강도와 어떤 그 횟수가 빈도가 더 늘어난 게 여름철 강수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지금까지의 호우 상황 또 앞으로 비가 얼마나 내릴지 짚어봤는데 피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나면서 아파트 1층을 덮치고도 한 명이 숨지기도 했거든요.
0: 네.
1: 지금 앞으로 100mm 이상이 더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0: 가장 위험한 게 산사태입니다.
1: 예.
0: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작년 7월을 회상해보면 경남 산청에 사흘간에 한 750mm 비가 내려서 역시 그 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강한 이틀 만에 한 800mm 정도의 비가 거제에 내렸는데 이 정도 비가 내리면 집안이 매우 약해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산사태가 안 난 지역에도 비가 그쳤어도 당분간 수시간 이내에는 땅 속에서 그 어떤 자갈과
3: 밤사이 경남 거제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경남 남해안에 8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 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YTN New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집중되겠습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다만 앞으로 영남권에도 250mm의 비가 더 오는 곳도 있어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청주나들목에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노포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강원 지역 정체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10km 미만이라서 이동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인제에서 상남 5터널 구간 정체고 서종에서 화도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남양평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에도 좋은 음악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 외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더 파운데이션스의 빌드 미 업 버터컵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YTN 라디오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더 파운데이션스의 빌드 미 업 버터컵 듣고 오셨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남해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광복절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마을 산책을 가려고 나섰는데 처음 마주한 풍경이요. 마을 주민 어르신께서 태극기를 달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데 뭉클하고 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기를 높이 높이 개양하시는 어르신의 모습 덕분에 이 남해가 더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이 된것 같고요. 멀긴 멀더라고요, 남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상당히 먼 곳이지만 아마 또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가 쏟아졌다고 하죠. 앞으로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긴장을 늦추시면 안될것 같고요. 추가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지 콰트로와 크리스 노먼이 함께 부른 스텀블린 인, 얼스, 윈드 앤 파이어, 세템버 두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수질 콰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스텀블린인 얼스 윈드 앤 파이어 세템버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남 거제시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 주민대피 등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대피소 운영 등 구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인 소방 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밤중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뒤 오토바이로 도주한 미성년자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9일부터 4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숴 현금 87만 원을 훔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로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8397번님은 휴가로 발리를 다녀오셨대요. 근무하려니 눈에 아련히 까지만 적어주셨는데 뒤에 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만 보내시고 어디로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발리의 석양지는 바다가 눈에 아른거린다 였을까요? 네, 아바의 곡 신청곡 함께 남겨주셨는데 이 곡은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휴가 어디로 또 다녀오셨나요? 8월 말 정도에 살짝 늦은 휴가를 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한 일상 속에 쉼표가 돼서 모두 좋은 에너지로 충전 가득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입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술탄스 오브 스윙 그리고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악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YTN 등이 지난 2020년 제작된 지체 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서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한다는 문구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빠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471번님이 한창 때 듣던 음악들 다 들려주시네요.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4471번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10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397번님이 청해 주신 아바의 치키티타 함께 들어보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전해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이외 중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엔 100mm 이상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 비가 오겠고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작업 중인 곳이 늘었습니다. 마포와 성수, 여의도에서 작업 중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넘어가는 성수분기점 연결로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기린 3터널에서 상남 3터널 구간도 정체고 13km가량 막힙니다. 양양방향은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혼잡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다시 경남 거제 지역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100mm 이상의 폭우가 추가 예보된 가운데 여전히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났고요. 터미널과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폭우 상황,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일단 지금 폭우 관련 제보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경남 거제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YTN에도 하룻밤 사이에 100건이 넘는 침수 피해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우선 간밤의 폭우 피해 상황 하나씩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동트기 직전의 새벽 상황입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면 파도처럼 흙탕물이 높이 치솟고요.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보이실 텐데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것을 보면 물이 들어찬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근처 가게 내부로도 물이 들어찬 모습이 이따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보자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유속이 빠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비슷한 시각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는데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제 장평동 일대에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골목길 곳곳이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닥은 온통 흙탕물로 변해 있고 흰색 플라스틱 통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제보자께서는 일대 골목길이 거센 물살로 인해서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바퀴까지 물에 잠기면서 차량 운행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4: 네, 도로 상황을 보고 왔는데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면 실내 침수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주택 또 시장 같이 건물 곳곳이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저희 YTN에도 들어왔습니다. 제보하면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오늘 새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 인근 모습입니다.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겨 있고 학교 안으로도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네, 운동장도 물론이고요.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호우로 피해가 걱정돼서 새벽에 학교에 나와 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주택 안쪽에 있는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높이가 평상을 넘칠 정도인데요.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 안으로까지 넘쳤다면서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지금 뭐 밤사이에 피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날이 밝으면서 상황은 좀 나아질 겁니까?
6: 네, 지금도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남 지역에 최소 20mm,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상황도 제보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교차로 위에 거센 물살이 이렇게 일고 있고 차량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 도로 위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살이 거세게 일면서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하려고 차를 돌렸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도로도 침수되면서 차량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네, 다음 오늘 새벽 6시쯤 찍힌 거제 고현동 인근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네,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는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네, 저 멀리 경찰차도 보일 텐데 네, 도로에 물이 들어차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는 여전히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 거제 덕포동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리 위에는 하천에서 거센 물길이 일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 거제 덕포천이 범람 위기에 놓였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침수가 되면서 차량 통행도 어려워졌고 비가 더 오면 집까지 물에 잠길 것 같다고 겁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4: 네, 지금까지 김 기자가 전해준 상황은 제보 영상을 통해서 짚어본 거였고 그 YTN이 재난을 분석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희 취재진도 현장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극한호우가 내렸던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피해가 심한 곳을 저희 취재진이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경남 거제 지역 CCTV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0: 오늘 아침 8시 반쯤 거제 연초면 연사삼거리 모습인데요. 폭우로 바로 옆에 있던 강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인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물에 잠기지 않은 도로 위에 일부 구간에만 차량이 멈춘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도 멈출 수가 없는 소방 차량만 물길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분도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전에 유의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 지금은 이제 거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피해를 본 곳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경남 통영시와 부산에도 많은 비가 밤사이 쏟아졌고 또 현재까지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영 현장 화면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의 서호시장 일대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는데요. 집기류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시장 상인들이 물에 빠진 물건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도 하지 못하고 물 청소만 하고 있고요.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2: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우려되는 게 또 산사태잖아요. 관련 피해도 잇따랐죠?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파트 뒤편의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토사가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경남 거제시 옥포동 현장에서 취재한 화면인데요. 집 안으로 흙이 한가득 들어찬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토사는 아파트 1층 4개 세대와 2층 4개 세대로 밀려오면서 특히 1층 세대를 관통했다고 하는데요.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같은 층의 다른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명진 커널과 신현 1교, 1교 3거리 등이 산사태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거제시 송정터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차량을 덮쳤는데요. 운전자는 다행히 대피했지만 송정터널 부산 방향 통행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YTN으로도 산사태 피해 현황 제보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거제시 이룬면 일대에 있는 모습인데요.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서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면서 아래쪽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려 있고 토사는 마을 옆에 있는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 주신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모두 침수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1: 네, 아직도 비 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촬영하실 때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는 현재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반포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서울에는 비가 그친 것 같네요.
3: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반포 한강공원은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만 더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재난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강한 호우 구름대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내륙 곳곳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경남 거제에는 무려 54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통영에도 390.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영남과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부산과 울산에는 30에서 80mm가, 제주에도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잦아드는 중부와 호남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로 어제 한낮 최고 기온인 24.9도보다 5도 더 높아서 무덥겠고요. 전남 곳곳과 전북 고창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기온은 광주가 32도가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과

0: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새벽 2시 20분부터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1: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에 소방과 경찰에는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2: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를 급파해서 인명구조와 주민 대피에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송세혁 기자, 현재 인명구조와 주민 대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네, 집중호우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 피해와 구조 요청 등 119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새벽 1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6시 18분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소방청도 영남, 호남 119 특수구조대와 울산 119 화학구조센터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현재 소방대원 180여 명이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인명구조와 안전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현동과 수월동, 옥포동 등에서는 고립된 주택과 차량의 구조 요청이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주동 예술마을 주민 10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또 이룬면 회진마을에서도 고립 주민 3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둔덕면과 사등면, 장평동 등에서도 인명구조와 안전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하천이 범람하자 거제시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월동과 아주동, 상문동 등 도로 2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버스는 여전히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외 버스는 고현동 통영 구간과 장생포 부산 구간 등 일부만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택시 역시 침수된 도로가 많아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건물마저 침수돼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피해 현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정전 규모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도로 통제로 출근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 대기를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인명구조와 주민대피, 정전복구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1: 네, 거제 상황 알아봤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거제 남부면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추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거제 지역에 밤사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추가로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란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부터 비 굴기가 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제 남부면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현재 내리고 있고요. 추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대피하시고 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거제 남부에서 일어났던 그 시간당 50mm 폭우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집안이고 도로고 거제 곳곳이 물에 잠긴 영상이 YTN 제보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YTN으로 제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입니다. 영상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들어온 상황인데요. 물 수위가 평상 높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 안까지 넘쳤다며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문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사면에 따라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었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산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렸고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의 도로 상황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흙탕물이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SUV 차량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것을 보면 물이 들어찬 높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센 물길이 흐르는 가운데 도로 인근에 있는 가게 내부로도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집기류들이 물에 동동 떠다니고 있고 시장 상인들은 물에 빠진 물건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도 하지 못한 채 물 청소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만큼 집계가 되면 피해 상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에는 산사태 위험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광주와 경남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상향되기도 했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은 거센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언양분기점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개 차로를 막고 처리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광 1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분기점에서 원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횡성휴게소에서 원주까지 각각 10km 넘는 정체 나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 구간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요. 양화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립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인기 가요 K-POP이 준비되어 있네요. 11시 뉴스앤뮤직 첫 곡 비스트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쇼크 듣고 오시죠.

0: 샥!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비스트의 곡 쇼크로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일요일이나 연휴 마지막 날이 되면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해지지 않으세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함을 썬데이 블루스라고

맞네요. 월요병 같은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오늘 같은 날이나 일요일 저녁에는 이 썬데이 블루스 때문에 달콤한 휴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올 내일인데 기분이 미리 다운돼 있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 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잘 되진 않죠.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마지막 휴일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앤뮤직 문자창 활짝 열어놓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창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바로 듣고 올까요? 애프터스쿨의 디바, 시크릿의 매직,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까지 세 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애프터스쿨의 디바, 시크릿의 매직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들어 조직적 여론 조작을 벌인 한국 유튜브 채널 400여 개를 무더기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구글이 차단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은 44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367개 채널이 폐쇄됐고 우리나라 정부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은 이들 채널이 다수 계정을 동원해 자발적인 개인 활동으로 위장한 뒤 특정 정치적 여론 형성에 부당 개입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 B씨와 지난 1992년 혼인에 함께 살다가 1995년 별거를 시작했고 2000년 정식으로 이혼하기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5년 미만이므로 B씨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브릿지 하임님이 2주일간 고향 정남진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KTX 안에서 듣고 있어요. 더위에 발 담그고 YTN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휴가의 마지막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풍경과 시원한 기억들 그대로 챙겨서 조심히 올라오세요. 이번 주 날씨 전망을 보니까요. 끝날 줄 알았던 뜨거운 여름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다시 기온이 올라서 아침 기온은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 또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크죠. 요새 참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내 몸을 잘 살뜰히 챙겨주시면서 건강 잃지 않길 바랍니다. 또 아침 시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경남 서

서부 남해안에는 앞으로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거제 지역 통제 구간은 26곳에 달하고요.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뉴스와 저희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날씨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외출 자제하기, 침수 도로 진입 금지, 산사태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등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소나기 소식 들어있네요. 계속해서 노래 두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손담비의 퀸.

노래 두 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시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시즌 3번째 준우승을 차지하며 2차전에 진출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오늘 미국 멤피스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최종 합계 9 언더파를 기록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과 5월 더 CJ컵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준우승을 차지한 김시우 선수는 페데스컵 랭킹을 4위로 끌어올리며 상위 50명만 나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 안착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끝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젠 안녕 들으시고요. 12시와 1시 20분 뉴스 앤트로 시간은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죠. 강현구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점수를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정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

0: 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 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코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의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현재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아서 물가 접근 피해 주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과 충청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신 듯합니다. 오전 내내 도로 위 흐름 원활했고 현재도 많이 밀려도 10km 정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창부터 11km가량 정체고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구간, 여주휴게소에서 이천까지 각각 8km씩 막히고 있습니다. 강릉 쪽은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광 1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김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주변 3km 정도 정체고 송악에서 서해대교 구간 교통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6: 네, 경남 거제시 옥보동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뒤로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토사가 어디까지 밀려든 겁니까?
6: 네, 뒤로 보이는 아파트 두 개층 8세대까지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1층 전부와 2층 한 개 세대는 토사가 관통했을 정도로 산사태 위력이 컸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사태가 덮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1층 세대를 덮친 토사에 주민 한 명이 매몰됐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는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 주민들은 몸이 전체가 매몰되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합세해서 구조를 해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이 두 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토사가 주차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10여 대가 토사에 엉켜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이 아파트 주민에게 오전 7시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사가 관통한 동과 바로 옆 동으로 150여 세대가 대상입니다. 주민 일부가 대피하기도 했지만 전부 대피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또 급하게 나오느라 필요한 약을 챙기지 못했다며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주민들이 현장을 통제한 인력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120mm가 넘는 비가 왔고

0: 어제부터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제도 포동에서도 산사태가 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토사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대피했습니다. 거제 상동동 등에서도 산사태가 나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침수 등이 잇따라 거제 시내 도로는 곳곳이 막혔고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돌이 도로에 광범위하게 깔려 지나던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산사태 현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남해안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부산에서도 가게가 물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3: 네, 부산 다대포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김 기자 뒤로 가게가 보이는데 부산 쪽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 거제시와 통영 쪽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남해안이기 때문에 대도시인 이곳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유명한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가게, 낚시용품을 파는 가게인데 이 밤사이에 내린 많은 비로 새벽 4시쯤에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간판이나 기둥 같은 다른 건물 구조물도 함께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낡은 건물을 중심으로 부산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부산에서도 곳곳에 피해가 났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대 100mm 넘는 비가 내린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곳 사하구와 영도구 등 주로 부산 서쪽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부산 가덕도의 누적 강수량은 438mm에 달했는데요. 가뭄이 심했던 지역이라 단비를 기대했지만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에는 사하구 당리동 주택가에서 토사가 쏟아져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고요. 괴정동에 있는 주택 지하가 침수됐고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마트도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급히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 대선 터널이 물에 잠겨 배수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119에 접수된 호우 관련 신고가 모두 50건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보상으로 오늘 오후 2시쯤까지는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새벽교와 연안교 등 교량과 초량 1, 2 지하차도 등 도로 9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다대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거제와 통영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2: 중대본은 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추가 피해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거제 지역에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밤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어제 호우재난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고 또 오늘 오전 6시부터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관계기관은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강수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산림 인접 지역과 저지대 거주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주민 대피 지원단이 협력해서 이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 지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이 통제를 통해 주민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 하천, 전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상인 등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 교부세와 재난구호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또 특히 경찰, 소방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호우가 종료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광복절에 시작된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 거제 지역에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중대본 1단계가 가동이 됐고요.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대피를 철저히 해달라는 중대본의 당부였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오늘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2: 도로가 침수되고 집안에도 물이 들이닥치면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거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YTN의 침수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운 물은 1층 현관까지 들이쳤고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란 방송이 나왔지만 마땅히 피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거제시 장평동의 한 초등학교도 물에 잠겼습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 교무실 할 것 없이 학교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흙탕물이 파도를 방불케 할 만큼 빠르게 흘렀고 차량도 절반이나 잠겼습니다. 도로 인근 상점에도 물이 들어찼는데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상가들 사이를 지나는 도로 역시 물에 잠겨 마치 하나의 강줄기를 이뤘습니다. 전조등만 켜진 차량 한 대는 물에 고립돼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밤새 퍼부은 비에 비탈길로 흙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도로에는 떠내려온 돌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시민은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토사가 도로를 가득 메워 대피도 못한 채 밤새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침수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소방차마저 출동하기 어려웠던 상황.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시청자 제보 영상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반쯤 거제 연초면 연사 3거리 쪽 CCTV 화면입니다. 폭우로 바로 옆에 있는 강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침수된 모습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도로 위 일부 구간에만 차량이 멈춘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소방 차량은 물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일부 시민은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현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2: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연담마을 모습입니다. 마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물속에 잠겼고 인근에 있는 주택 마당 앞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제보자는 집중호우로 물이 크게 불었고 상류에 있는 구천댐을 방류하면서 침수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릅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저기 멀리에 경찰차가 보이긴 하지만 도로에 물이 들어차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갑작스레 쏟아져 내린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며 아래쪽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 무더기에 깔렸고 토사는 마을 옆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본 아파트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며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1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2: 네, 앞으로 80mm 이상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윤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거죠?
6: 네,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경남 남해안 일대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명사해수욕장 일대에 최근 한 시간 동안 53mm가 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주도 동쪽에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오면서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당 50mm 이상 극한 호우 지역이 보라색인데 거제 해안가에 여전히 짙은 보라색이 형성돼 있습니다. 왼쪽으로 저기압, 오른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많이 해제돼서 현재는 경남 거제에만 호우경보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제에 밤새 500mm 넘는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경남 통영과 고성, 사천 그리고 부산과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6: 네, 경남 거제와 통영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누적된 강수량을 지도로 표현한 건데요.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비의 양 보면 경남 거제에 815.1mm로 가장 많은 비가 누적됐고 경남 통영에도 685.4mm가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새벽 쏟아진 비입니다. 새벽 1시쯤에 경남 거제시 이룸면 이 15분 강수량 25mm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새벽 3시 42분과 5시 32분에는 각각 부산 가덕도와 경남 통영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15분 강수량이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다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새벽 3시에 경남 거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6.8mm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대 거제 지역 비 상황 살펴보면 새벽 2시에 집계된 시간당 강수량이 86mm,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11.6mm,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86.1mm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 붓는 수준의 비가 4시간 넘게 지속한 셈입니다. 이 지역의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비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6: 네, 기상청이 오전 11시에 발표한 최신 예보를 보면 아직도 이 지역 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영,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이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20에서 60mm, 경남 내륙과 울릉도에 그리고 또 제주에 5에서 4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 5에서 60mm, 충청과 호남, 대구 경북에도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에서 50mm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과 같은 재난성 호우는 앞으로 내리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1: 네, 이번 극한호우의 원인은 뭡니까?
6: 네, 이번 비는 이미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피구로

0: 우리나라로 향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남아있는 많은 수증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요. 동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수증기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남해 해수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몸집을 키운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히며 폭우가 돼 내린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도 올여름 강우의 특징인데요. 가물던 영남 지역에 반기던 비 소식이지만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또 취약 시간대에 몰리면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진 경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부산과 울산에 최고 80mm, 전남 광주에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 2, 3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6km 구간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중동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현재 남해 고속도로는 영암에서 순천 방향 강진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이를 때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8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4.5MHz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엔트로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거제 비롯한 15개 지역에 정말 많은 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참 날씨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엄청 더웠다가 또 극한 호우까지. 아, 모쪼록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피해 복구도 서둘러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김용임의 빙빙빙.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인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앤트롯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곡으로 김용임의 빙빙빙 듣고 오셨는데요. 8920번 쓰시는 분께서 막내 아나운서 강현군이 빙빙 돌지 않고 직선으로 달려왔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로 돌지 말고 직선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한 발 다가와 주시면요, 저는 두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앞서 여는 이야기로 어제 그리고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좀 큰데 피해가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말해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박고윤의 인생 면허증, 그리고 이찬원의 봉선화 연정, 이렇게 두 곡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3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미국 야권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표가 이러한 전쟁에 막대한 자원과 관심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연합훈련 축소로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빠른 속도로 관객 수를 늘리면서 5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오늘 오전 오디세이의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이후 13일 차에 달성한 기록으로 전날 400만 명을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오디세이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제치고 올해 개봉작 흥행 4위에 올랐고 흥행 3위인 군체의 기록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그린 이 영화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쌀과 달걀, 김 등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도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습니다. 이는 삼겹살과 칼국수, 냉면 등 다른 주요 외식 품목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밥 가격 상승은 쌀과 달걀, 김 등 핵심 재료 물가 상승에 원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세 곡 보내드릴게요. 양지은의 사는 맛, 안예은의 상사화, 그리고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860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축구 스타 호날두가 다가오는 시즌이 자신의 현역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호날두는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아마도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멋진 유산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포르투갈 스포리팅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호날두는 이후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거치며 숱한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았습니다. 호날두는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축구가 떠난 빈자리가 아주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나를 바쁘게 할 일들은 무척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4개월 만에 금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KRX 금시장에서 1,330억 원어치의 금을 순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3달 연속 금 5,240억을 순매도했지만 최근 금 국제 금시세가 반등하며 매수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발 관련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과 등록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20년 동안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에 신청된 가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출원 건수는 36%를 차지한 1위 일본에 이어 20%로 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특허 등록 건수는 역시 36%로 가장 많았던 일본에 이어

설명해 주시면서 2481번님께서 비정규직이지만 1년 다시 계약했어요. 1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받아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걱정 사라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계약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음도 풍요로워지시고 또 머리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604번님께서는 제주에서 듣던 좋은 목소리인데 아닌가요? 강현구 아나운서님 오늘 등산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 후 아아 마시면서 뉴스앤트롯 청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주에서 듣던 그 목소리가 맞고요. 오늘은 뉴스앤트롯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앤트롯 1시에도 이어지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1시 20분 1시 뉴스앤트롯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롯 끝곡 보내 한 곡으로만 보내드릴게요. 이태호의 하늘 딸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

0: r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권과 제주도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150mm, 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조양 나들목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방향 인제 나들목에서 상남 3터널까지 3km 구간 다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춘천 분기점에서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강촌 나들목과 설악에서 화도 나들목까지는 아직은 24km 구간 속도주로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상서 하이패스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옥산부터 청주휴게소까지는 다시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2: 경남 거제에는 새벽 2시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재난성 호우가 2시간 연속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80mm 이상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거죠?
3: 네,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경남 남해안 일대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명사해수욕장 일대에 최근 1시간 동안 62mm가 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동쪽에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오며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한 호우 지역이 보라색인데 거제 해안가에 여전히 짙은 보라색 형성돼 있습니다. 왼쪽으로 저기압, 오른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 경보는 많이 해제돼서 현재는 경남 거제에만 호우 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제에 밤새 500mm 넘는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경남 통영과 고성, 사천 그리고 부산과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3: 네, 경남 거제와 통영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누적 강수량 분포도 살펴보면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2시까지 집계된 비의 양 보면 오늘 오후 12시까지 집계된 비의 양 보면 이 경남 거제에 818.6mm로 가장 많은 비가 누적됐고 경남 통영에도 686.2mm가 왔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새벽에 쏟아진 비입니다.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15분 강수량 25mm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새벽 3시 42분과 5시 32분에는 각각 부산 가덕도와 경남 통영에 15분당 강수량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다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새벽 3시에 경남 거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6.8mm에 달했습니다.

0: 시간대 거제 지역 비 상황 살펴보면 새벽 2시에 집계된 시간당 강수량이 86mm,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11.6mm, 새벽 4시부터 5시까지가 86.1mm입니다. 말 그대로 쏟아붓는 수준의 비가 4시간 넘게 지속한 셈입니다. 이 지역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비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0: 네, 기상청이 오전 11시에 발표한 최신 예보 보면 아직도 이 지역의 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영과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이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20에서 60mm, 경남 내륙과 울릉도에 또 제주에 5에서 4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 5에서 60mm, 충청과 호남, 또 대구 경북에도 적은 곳은 5mm, 또 많은 곳은 40에서 50mm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과 같은 재난성 호우는 앞으로 내리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2: 이번 호우의 원인은 뭡니까?
0: 네, 이번 비는 이미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향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남아있는 많은 수증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동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수증기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남해 해수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몸집을 키운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히며 폭우가 돼 내린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도 올여름 강우의 특징입니다. 가물던 영남 지역에 반기던 비 소식이지만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취약 시간대에 몰리면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방과 경찰에는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1: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인명구조와 주민 대피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경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거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이 다쳤으며 통영에서도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구조 요청과 침수 피해 등 119 신고가 1,100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에도 경남에서 호우 관련 112 신고가 90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새벽 1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6시 18분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소방청도 영남, 호남 119 특수구조대와 울산 119 화학구조센터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주동 예솔마을 주민 10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이론면 회진마을에서도 고립 주민 3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1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0여 명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 네,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곳곳이 통제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거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월동과 아주동 등 도로 1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버스는 대부분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외 버스는 고현동 통영 구간과 장승포 부산 구간 등 일부만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택시 역시 침수된 도로가 많아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12곳도 침수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통영과 거제에서는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화오션은 도로 통제로 출근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 대기를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 피해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2: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0: 주간이고 도로고 거제 곳곳이 물에 잠긴 영상이 YTN 제보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입니다.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폭우로 인해 골목길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닥은 온통 흙탕물로 뒤범벅댔고 흰색 플라스틱 통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제보자는 장평동 일대 골목길이 거센 물살로 인해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7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교차로 위로 거센 물살이 일고 있고 차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거세게 일어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릅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도 보이지만 도로에 물이 들어차 접근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는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는 사람도 갇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주택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1층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에 밖으로 대피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고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집 외벽에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옆 동네인 통영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우시장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집기류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시장 상인들이 물에 빠진 물건들을 건져냅니다. 제보자는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도 못하고 물청소만 하고 있다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만큼 집계가 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 네, 시청자 제보 영상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오늘 새벽 6시 반쯤에 찍힌 영상입니다. 사찰 바로 옆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비탈길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는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도로가 유실돼 웅덩이가 생겼고 아래쪽에는 침수된 가게도 여럿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다음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며 아래쪽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렸고 토사는 마을 옆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온 아파트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며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 오늘 아침 8시 반쯤 거제 연초면 연사 삼거리 쪽 CCTV 화면입니다. 폭우로 바로 옆에 있는 강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침수된 모습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도로 위 일부 구간에만 차량이 멈춘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소방 차량은 물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일부 시민은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현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0: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남 거제시 덕포동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하천에는 거센 물길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보자는 거제 덕포천이 범람 위기에 놓였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도 어려운 데다 비가 더 오면 집도 잠길 것 같다며 겁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남 거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다른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 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0: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에
2: 공항진 YTN 재난잠은 위원입니다.
1: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산사태 예비 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
2: 서준표 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 박사입니다.
3: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4: 요즘 전기차 타는 분 많으신데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5: 감전이나 누전 가능성 때문인데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7: 노화가 되면 될수록
2: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입니다.
7: 안전성이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8: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호구대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하늘이 흐립니다.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진 경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됩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최고 80mm, 전남 광주에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5에서 60mm 소나기가 다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지금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청담대교부터 영동대교 지나 동호대교 일대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 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 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극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던 경남 지역인데요. 이제 극한 호우로 많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차량 도로 침수 피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비도 빨리 그쳐서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강혜연의 왔다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트로트 듣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강혜연의 왔다야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3139번 쓰시는 분께서 운전하기 딱 좋은 날 연휴 마지막 날 오후 트로트 듣기 좋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네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고 지금 딱 이 시간이 트로트 들으면서 운전하면 좀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채팅창에서는 파란수국님께서 오늘은 출근해서 눈치 보며 듣는 뉴스앤트롯 색다른 기분입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요. 비가 오려다 봅니다. 오늘도 뉴스앤트롯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산은 잘 챙기셨는지요? 만약 안 챙기셨다면 귀가하실 때까지는 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김경민의 춘자야, 그리고 양지원의 미스고.

현재 시간 1시 31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앞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군 측이 아직 우리 군의 훈련 축소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작한 UFS는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연례 실시하는 전국급 연합 연습으로 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에서 이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14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중동특사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이례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AFP 통신은 쿠슈너 특사가 이집트에서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최근 하마스 수장에 취임한 카릴 알 하이야 등 하마스 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의 정통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쿠슈너 특사와의 회담에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며 이스라엘도 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가자지구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개 항의 평화안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브릿지하임님께서 정남진에서 무궁화 열차 목포에서 KTX 환승, 곧 서울역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뉴스와 음악 들으면서 가뿐하게 왔네요. 바로 헬스장 가서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열차에서 라디오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창밖 풍경 보면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음악 들으면서 또 DJ의 음성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제 나름의 힐링 그런 시간인데 브릿지 하임님께서 저 대신 그런 힐링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0332번님께서는 뉴스앤뮤직 화이팅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마다 단디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경남 지역에 땅이 많이 가물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생각 이상의 정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참 골치가 네 참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또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홍자의 비나리 그리고 개미 두 마리의 내려놓기 이렇게 두 곡입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YTN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주차장에 집채만한 토사가 내려와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토사가 아파트 1층 4개 세대와 2층 4개 세대를 덮치고 토사는 아파트를 뚫고 나와 야외 주차장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허리케인 랄라의 영향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은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빅아일랜드 주택 100여 채가 쓸려나갔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빅아일랜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

예상됐던 랄라는 섬에서 50km 떨어진 해상을 스쳐 지났지만 760mm에 달하는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빅 아일랜드에서 한 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당국은 이 사고가 랄라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가 3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1.1%의 성장률입니다. 이로써 일본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은 0.5% 늘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수입은 1.5% 감소하며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금잔디의 인생샷, 그리고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이렇게 두 곡입니다.

12시에 이어 1시까지 이렇게 2시간 트로트 보내드렸습니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김용빈의 금수저 그리고 강진의 마부 이렇게 두곡 보내드립니다. 저는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정수리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남 부산 남해안에 많게는 250mm 이상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산 경남 동부에도 15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

등 경남권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상서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상서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에서는 1km 구간 정체입니다. 옥산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안성 분기점 일대와 양재 부근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 모두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4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4: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5: 네, 경남 거제시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산사태가 난 아파트군요.
5: 네, 그렇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은 산사태가 나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아파트 야외 주차장 차량을 쑥대밭으로 만든 곳입니다. 앞선 시간대에는 이 토사가 아파트를 그대로 관통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그곳 앞에서는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저희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사태가 덮친 건 오늘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한계동 2개층 8개 세대의 토사가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리던 토사가 아파트 1층 세대 주민을 그대로 덮쳐 이 주민이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는 주민 2명이 다쳤는데 이웃들이 힘을 모아 1시간여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모두 경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토사가 주차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10여 대가 토사와 나무 등에 엉켜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이 아파트 2개동 주민에게 오전 7시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아래쪽 한계동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여 세대가 대피 대상입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120mm가 넘는 비가 왔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경남 거제시에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제 독포동에서도 산사태가 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토사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대피했습니다. 거제 상동동 등에서도 산사태가 나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침수 등이 잇따라 거제 시내 도로는 곳곳이 막혔고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돌이 도로의 광범위하게 깔려 지나던 차량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산사태 현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3: 거제뿐 아니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부산에서도 가게가 물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지금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오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6: 네, 부산 다대포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부산 쪽 피해 상황.

0: 어떻습니까?
1: 네, 이곳 부산은 계속해서 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비가 그친 듯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극한 호우, 피해는 대부분 거제와 통영 쪽에 집중되긴 했지만 대도시인 이곳 부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가게가 바로 낚시용품점인데요. 어젯밤 새벽 4시 10분쯤에,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천장 붕괴와 함께 기둥과 유리창 같은 다른 집기들도 모두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런 낡은 건물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곳곳에는 어젯밤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곳 사하구와 영도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누적 강수량은 438mm에 달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지역이라 단비를 기대했지만 짧은 시간 폭우가 쏟아지며 오히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에는 사하구 당리동 주택가에서 토사가 쏟아져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고요. 괴정동에서는 주택 지하가 침수됐고 영도구 동삼동에선 마트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급히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대선터널이 물에 잠겨 배수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119에 접수된 호우 관련 신고는 모두 50건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완전히 그친 게 아닌데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기상청은 부산에 오늘까지 20에서 60mm, 내일 오전까지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철저한 피해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다대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집안이고 도로고 곳곳이 물에 잠긴 영상이 YTN 제보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릅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물에 잠겼고 출동한 경찰관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7시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주택에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1층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에 밖으로 대피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주택 바로 옆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고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집 외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등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교차로 위로 거센 물살이 일고 있고 차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거세게 일어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한때 차 안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도 있습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며 아래쪽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렸고 토사는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온 아파트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며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됐고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옆 동네인 통영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우시장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집기류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시장 상인들이 물에 빠진 물건들을 건져냅니다. 제보자는 새벽부터 장사도 못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사찰 바로 옆 저수지에 물이 범람하면서 비탈길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는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도로가 유실돼 웅덩이가 생겼고 아래쪽에는 침수된 가게도 여럿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만큼 집계가 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남 거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다른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두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 산 바로 아래
6: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4: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 산사태 예비 경보는 서준표 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 박사입니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이번처럼 큰 비가 내리면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2: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을 대비해 비상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9: 차량 리오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입니다.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8: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0: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8: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YTN 라디오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연휴마지막날인오늘전국의하늘이흐립니다경남남부에는호우특보가내려진가운데앞으로경남서부남해안에최대 100mm 이상비가예보됩니다부산과울산에도최고 80mm 전남광주에는 60mm 의비가더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오늘한낮의기온은서울30도광주와대전32도가되겠습니다한편대기가불안정하면서오후부터는소나기소식이있는데요중부지방과호남내륙에서는5에서 60mm 의소나기가지나가겠습니다일상으로돌아가는내일부터는한낮의기온이서울33도안팎까지많이오르겠습니다연휴마지막날이라고속도로하행선보다상행선의정체가많이좀늘어나는모습인데요먼저영동고속도로는인천방향봉평터널부근1차로에서승용차관련사고가발생했습니다지금사고처리작업하고있고횡성휴게소에서새말까지는 10km 구간밀리는가운데새말나들목갓길에서승용차관련사고가지금일어났습니다추가적인사고가없도록각구간잘살펴서안전하게지나가시기바랍니다여주분기점부터호법분기점일대까지 13km 구간밀리고있고월급분기점부근에서도 4km 구간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리에서판교방향빗길인가운데중동부터속도내기어려운모습인데요송내나들목까지 2km 구간정체되고있고반대판교에서일산방향남양주요금소부터토평까지도다시 2km 구간차간격이좁혀져있습니다한편서해안고속도로지금서울쪽으로당진일대부터속도내기어려운데요서해대교건너는데 14km 구간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가요 듣는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트와이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치어업.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 자리에서 선출되는데요. 오후 6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전해드릴게요. 최신 가요 듣는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곡표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최신 가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최신 가요가 맞습니다. 최신 가요 들려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구리구나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29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YTN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거제시 목포동 아파트 주차장에 집채만한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토사가 아파트 1층 4개 세대와 2층 4개 세대를 덮치고 토사는 아파트를 뚫고 나와 야외 주차장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군 측이 아직 우리 군에 훈련 축소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작한 UFS는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연례 실시하는 전국급 연합 연습으로 한미 군당국은 공동 브리핑에서 이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14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을 이끌 임시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돌입합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말 임시감독과 코치진 공개 채용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사령탑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10대와 20대 때 향유했던 문화를 평생 향유하면서 살게 된다. 지금 오늘 선곡되는 곡들이 제 10대, 20대를 함께 해줬던 노래인데 아마 이런 노래들과 함께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엑소의 콜미 베이비 그리고 미스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엑소의 Call Me Baby 그리고 미세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빠른 속도로 관객 수를 늘리면서 5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오늘 오전 오디세이의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이후 13일 차에 달성한 기록으로 전날 400만 명을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오디세이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제치고 올해 개봉작 흥행 4위에 올랐고 흥행 3위인 군체의 기록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그린 이 영화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다가오는 시즌이 자신의 현역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호날두는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아마도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멋진 유산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호날두는 이후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거치며 숱한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았습니다. 호날두는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축구가 떠난 빈자리가 아주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나를 바쁘게 할 일들은 무척이나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쌀과 달걀, 김 등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도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습니다. 이는 삼겹살과 칼국수, 냉면 등 다른 주요 외식 품목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밥 가격 상승은 쌀과 달걀, 김 등 핵심 재료 물가 상승이 원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먼저 이어드릴게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렇게 두 곡입니다.

네, 노래 두곡 듣고 오셨고요. 2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노래 두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라붐의 상상 더하기, 이렇게 두 곡입니다. 저는 강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부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말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는 539mm가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는 현재 산사태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림 주변의 접근을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 32도가 되겠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줄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운산 나들목에서 줄포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안팎인데요. 사고 난 일대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대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상서 하이패스 나대목에서 신다진 나대목까지 다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인제 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 아직은 14km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방과 경찰에는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7: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인명구조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이번 호우로 거제시 옥포동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는 등 거제와 통영에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인력 30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새벽 1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6시 18분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는 1,900건이 넘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차례 구조활동을 벌여 주민 136명을 구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에서 126명, 통영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거제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는 특수장비인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1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0여 명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 네,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8: 네, 거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월동과 아주동 등 도로 1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버스는 여전히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외 버스는 고현동 통영 구간과 장승포 부산 구간 등 일부만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12곳도 침수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통영과 거제에서는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조선소들도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안내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 피해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1: 올 여름부터 호우 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재난성 호우에 발송되는 문자가 새로 도입됐는데요. 오늘만 경남 남해안에는 이 긴급 문자가 수차례 울렸습니다.
7: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불우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0: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호우는
11: 송영일 한국기후변화 학회장입니다.
10: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까지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네.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9: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124.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밤사이 네 차례 발송됐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 이상일 때 발송됩니다.
7: 1시간 강수량 72mm 이상 때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높은 수준의 최상위 경고인데요. 이 정도의 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13: 올해부터 시간당 기상청 100mm 이상의 예보 분석관입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 요즘 전기차 타는 분 많은데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7: 감전이나 누전 가능성 때문인데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15: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100%
11: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입니다.
15: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6: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4: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0: 2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때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의 폭우가 계속되면서 추가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4: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5: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기존의 사방댐이나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3: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책의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네, 경남 거제에서 오늘 새벽 6시간 동안에만 508.8mm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며 인명피해가 났고 상가와 건물 곳곳이 물에 잠겨 재산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어서 오세요. 밤새 폭우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6: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자정부터 새벽 6시쯤까지 최대 508.8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YTN에는 오늘 새벽부터 수백 건의 침수 피해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 시내 곳곳 침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거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도가 무너져 내려서 군데군데 통제선이 처진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상가 1층 유리창도 전부 깨져 있고 그 앞으로는 집기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데 제보자는 차도가 군데군데 유실된 데다가 침수된 구간도 많아서 경찰관이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서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상가 앞 차도를 흙탕물이 집어삼켰고 마치 하천 급류처럼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살을 못 이긴 차들이 밀려나면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제보자는 1층 상가 안쪽에서 상인들이 물을 퍼내느라고 바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네, 같은 옥포동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교차로 위로 물살이 거세게 일고 있고 차량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주춤하고 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거센 탓에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거제 고현동에 있는 모습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르고 있고 또 물이 들어찬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갇혀 있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도 보이지만 도로에 물이 들어찬 탓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전원입니다.
2: 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모습들을 지금 봤는데 건물 등의 이제 침수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주택, 시장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YTN에도 들어왔습니다. 제보하면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오늘 새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학교 인근 도로가 심각하게 물에 잠겼고 학교로도 물이 들어찬 상태인데요.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렸던 극한 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들어온 제보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지상주차장이 진출입로까지 빈틈없이 차들로 꽉꽉 주차돼 있습니다. 마치 중고차 단지를 방불케 하는데요.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들은 바퀴 위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거제 둔덕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대가 낮은 농경지가 모두 침수가 됐고 2m 높이 정도의 창고 건물도 지붕만 겨우 보이는 정도로 깊이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 네, 또 폭우가 내리다 보면은 하천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가 클 것 같은데 관련 제보 영상 있었습니까?
6: 네, 그렇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또 삽시간에 강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강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은 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또 신속하게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범람하는 하천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거제시 동부면 연단마을 모습인데요. 마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물속에 잠겼고 또 인근에 있는 주택 마당 앞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제보자는 집중호우로 물이 크게 부른 데다가 상류에 있는 구천댐을 방류하면서 침수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 거제 덕포동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하천인데 거센 물길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거제 덕포천이 범람 위기라면서 차량 통행도 어려운 데다가 비까지 더우면 집도 잠길 것 같다며 겁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폭우 피해를 본 다른 지역도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남 통영시나 부산에도 많은 비가 밤사이 쏟아졌고 또 현재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통영과 부산 화면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우시장 일대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차 있고요. 집기류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상인들이 물에 빠진 물건들을 건져냅니다. 제보자는 상인들이 장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물청소만 하고 있다며 피해가 커서 답답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영 봉평동도 살펴보겠는데요. 새벽 6시 반쯤 모습입니다. 사찰 바로 옆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비탈길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포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산산조각 났는데요.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한 화면인데요. 부산 다대포의 낚시용품 가게인데 유리로 된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났죠. 가게 전체에 출입 제한선도 둘러놓았습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기 일보 직전 같은데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낡은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산사태 아니겠습니까? 앞서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잖아요.
6: 네, 그렇습니다. 먼저 YTN이 확보한 현장 CCTV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시면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주차장 모습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CCTV 화면을 쉴 새 없이 때리고 바닥은 이미 빗물로 흥건한데요. 그런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화면 좌측편에서 집채만한 토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아파트 1층과 2층을 덮친 건데요. 토사는 아파트를 뚫고 나와 야외 주차장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네, 다른 각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각도 CCTV에서도 이런 사고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화면 아래쪽에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벼랑간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순식간에 토사에 둘러싸여서 뒤범벅이 되는데요.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네, YTN으로도 산사태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산사태 피해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9시 반쯤 거제시 이룬면 일대의 모습인데요.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서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면서 아래쪽 민가를 덮친 겁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 무더기에 깔렸고 또 토사는 마을 옆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제보해 주신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도 침수가 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같은 동네인 이룬면에서 촬영된 주택 사진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해서 집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집 외벽을 강하게 충돌하는 일도 간밤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9: YTN i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진 경남 남부에는 폭우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됩니다. 부산과 울산에도 최대 80mm, 전남 광주에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32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변북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전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동작대교 지나서 한강대교 때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는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도 통행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구리 시계부터 묵동 나들목을 지나 하월곡 램프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 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팝송드는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라디오 헤드의 나이스 드림 함께 하셨습니다. 3시는요 팝송 듣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팝송 두 곡 보내드릴게요.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1997, 그리고 루 리드의 Perfect Day, 이렇게 두 곡입니다.

just a perfect day. Problems all left alone. Weekender.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SNS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로 김민석을 선택해달라며 K 황금시대로 보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SNS를 통해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이라면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와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패한 사람이 승복한다면 당이 절대 깨지는 일은 없다면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당정청이 협력해 성과를 만들면 당은 또 변화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지난 두 달간 미국과의 확전을 준비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란 강경파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정규군에 대한 혁명수비대 통제권을 확대하고 군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히는 한편 미사일 드론 생산에 속도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종전 MOU를 더 큰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하고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확전 준비에 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 기구를 정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군 측이 아직 우리 군에 훈련 축소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된 을집 자유의 방패 UFS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작한 UFS는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연례 실시하는 전국급 연합 연습으로 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에서 이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14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The Three Degrees의 Take Good Care of Yourself 그리고 더 스피너스의 Could It Be I Am Falling in Love 이렇게 두 곡입니다.

The Three Degrees의 Take Good Care of Yourself 그리고 The Spinners의 Could It Be I'm Falling in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8분 30초쯤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아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당대표와 지도부에 축하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은 숱한 위기마다 당원들의 헌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하게 성장해왔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올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제대로 시작되는 해로 만들어가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을 이끌 임시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돌입합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말 임시감독과 코치진 공개 채용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사령탑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허리케인 랄라의 영향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은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빅 아일랜드 주택 100여 채가 쓸려나갔고 2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빅 아일랜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던 랄라는 섬에서 50km 떨어진 해상을 스쳐 지났지만 760mm에 달하는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빅 아일랜드에서 한 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당국은 이 사고가 랄라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디온느 워윅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렀네요. It's You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강연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연구였고요. 조금 이따가 또 뵙겠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하늘이 종일 흐립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전주 32도까지 올랐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 30도 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일부 도심과 해안 지역에서는 밤 기온 5시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한강교량 동호대교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사고 난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게 화도 졸음 쉼터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인제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인제 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는 14km 구간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

0: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4: 네, 집안이고 도로고 곳곳이 물에 잠긴 영상이 YTN 제보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성훈 기자, 어떤 피해 상황들이 제보로 들어왔습니까?
5: 네,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들어온 제보 사진과 영상입니다. 지상 주차장이 진출입로까지 빈틈없이 차들로 꽉꽉 주차돼 있어 마치 중고차 단지를 방불케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에는 승용차 바퀴 위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릅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물에 잠겼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침 7시쯤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 있는 주택에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1층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에 밖으로 대피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주택 바로 옆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고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집 외벽을 강하게 부딪히는 등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서 들어온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 토사가 그대로 쓸러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려 있고 토사는 아파트의 안쪽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제보해온 아파트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됐고 아파트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옆 동네인 통영에서도 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우시장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집기류 등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시장 상인들이 물에 빠진 물건들을 건져냅니다. 제보자는 새벽부터 장사도 못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사찰 바로 옆 저수지에 물이 범람하면서 비탈길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는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도로가 유실돼 웅덩이가 생겼고 아래쪽에는 침수된 가게도 여럿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만큼 집계가 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3: 네, 경남 거제 지역에 어젯밤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4: 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다고요?
6: 네, 밤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남해안 일대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지금도 계속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경남 거제에 19mm 넘는 시간당 강수량 보이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거제 해안가를 옮겨다니며 폭우를 뿌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제주도 동쪽에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오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남 통영과 창원, 고성, 사천, 그리고 부산과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0: 밤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온 거죠?
1: 네, 오늘 새벽 2시 32분에 집계된 경남 거제의 1시간 강수량은 124.5mm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역대 4위 기록입니다. 역대 1위는 지난 2025년 9월 7일 전북 군산의 152.2mm, 2위는 1998년 강릉 주암의 이 145mm였고 3위는 2024년 군산의 이 131.7mm였는데요. 이 기록에 이은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거제에 20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1시간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대 거제 지역 비 상황 살펴보면 새벽 2시에 집계된 시간당 강수량이 86mm,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111.6mm, 그 이후 1시간 동안 또 86.1mm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붓는 수준의 비가 4시간 넘게 지속한 셈입니다. 이 최고 수준의 호우 경고인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새벽 시간 경남을 중심으로 4차례 발송됐습니다.
2: 네, 시간당으로 상당한데 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 네, 누적 강수량도 역대급입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618mm입니다. 지금까지 일강수량 1위 기록은 2000년 8월 31일 강릉에 내린 870.5mm, 2위는 같은 날 대관령의 712.5mm인데요. 여기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02년 8월 당시는 이 태풍 무사가 강릉을 강타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던 해입니다. 정리하면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태풍 무사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이번 비가 시작된 건 연휴 시작일인 그제 광복절부터인데요. 하지만 이때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왔고 경남에는 비가 집중되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구름이 경남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극한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 분포도 살펴보면 이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입니다. 4시간 누적 강수량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양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집계된 비의 양 보면 이 경남 거제 공식 기록 891.3mm를 찍었습니다. 거제 이룸면 지세포리가 815.5mm 기록하고 있고 통영에도 738.4mm가 내렸습니다.
0: 정말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비가 그럼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1: 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11시 예보에서 이 통영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이 앞으로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부산과 울산에 20에서 60mm, 경남 내륙과 울릉도, 제주에도 5에서 40mm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 5에서 60mm, 충청과 호남, 대구, 경북에도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에서 50mm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과 같은 재난성 호우는 앞으로 내리지 않겠지만 이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2: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원인은 뭔가요?
1: 네, 이번 비는 이미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향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남아있는 많은 수증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동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수증기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남해 해수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이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몸집을 키운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히면서 폭우가 돼 내린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도 올여름 강우의 특징인데요. 이 가물던 영남 지역에 반기던 비 소식이지만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이 취약 시간대에 몰리면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추가 산사태 위험도 여전합니다.
2: 네,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에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4: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5: 과학원 산사태 연구 과장입니다.
4: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속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1,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3: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책의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큰 비가 내리면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합니다.
2: 네,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저대 탈출을 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비상탈출 망치를 차에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5: 차량 류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입니다.
7: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6: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8: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6: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밤사이 경남 남해안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집중됐는데요. 특히 경남 거제에는 지금까지 9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2: 네,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비상인데요.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호우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네.
0: 자, 지난주에 저희가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온 비의 양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9: 네, 앞서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이 경남 거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제와 오늘 사이 이틀 사이에 무려 900mm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강수량이 보통 한 300mm 안팎인데 이거 한 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과 비교한다면 이틀 사이에 두 배 수준의 강한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네. 밖에 통영에 600mm 이상, 부산 지역에도 400mm 이상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 밖에 남해안 지역으로도 200mm의 비가 집중이 되는 등 많은 비가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2: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영남 지역은 비가 굉장히 절실했잖아요.

0: 그런데
1: 있습니다.
0: 지금 이 피해가 영남 지역에 좀 속출했는데 산사태, 토사유출 이런 피해들이 났던 이유는 뭔가요?
1: 일단 1시간 강수량이 기록적으로 내리면서 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된 곳에서 피해가 크게 난 건데요. 시간당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지난 밤사이 거제 지역에 1시간 사이에 지금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또 통영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2: 경남 남해안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관련 내용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E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0: 이미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는 539mm가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림 주변의 접근을 삼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 32도까지 올랐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빗길인 구간에서 사고 소식이 잦은 편입니다.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4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영동 나들목에서 금강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 시속 50km 안팎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인제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아직은 처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악부터 화도 나들목까지는 21km 구간 다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에 지금 양양 쪽도 사고 여파가 있는데요. 화도 졸음 심토 부근 지금 2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강일 나들목까지는 3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도 당진 일대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아직은 서해대교까지 14km 구간 밀리고 있고 바람부터 화성휴게소까지 3km 구간과 일제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정체가 아직은 꾸준한 모습인데요.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한강대교 남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오후 4시 뉴스 앤 뮤직 저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윤구입니다. 3시에 이어 4시에도 팝송 듣습니다. 팝송 듣는 오후 4시에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케인의 Somewhere Only We Know.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진행돼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0: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오후 4시에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케인의 Somewhere Only We Know 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곳 이런 뜻인데요. 둘만의 뭔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뭐 둘만의 이야기, 둘만의 기념일, 둘만의 추억, 또 둘만의 장소.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3시에 이어 4시에도 그리고 5시에도 팝송 듣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있다면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퍼기의 Big Girls Don't Cry 그리고 아울시티의 Fireflies 이렇게 두 곡입니다.

허기의 Big Girls Don't Cry 그리고 아웃시티의 Fireflies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산림청이 어제 오전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 광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현재 경남 곳곳에 산사태 예비 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오늘 새벽 2시 20분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고 이후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 남해군도 차례로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뉘는데 경계는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미 정상 간 우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한 남성이 내부 구조물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면서 한때 전당대회가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가 열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행사 도중 한 남성이 행사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사장에 에어매트 등 소방 장비를 설치했지만 이 남성은 한동안 구조대원들과 대치를 벌인 끝에 스스로 구조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가 한때 12여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이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규 후보들이 마지막 연설을 방금 전에 마쳤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소식대로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이 되면서 아마 6시 20분쯤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KT 턴스터의 Suddenly I See 그리고 엘라니스 모리셋의 아이로닉 이렇게 두 곡입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현재 시간 4시 46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지난 두 달간 미국과의 확전을 준비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란 강경파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정규군에 대한 혁명수비대 통제권을 확대하고 군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히는 한편 미사일 드론 생산에 속도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종전 MOU를 더 큰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하고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확전 준비에 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LG전자의 로보틱스 사업 핵심 거점을 찾습니다. 황 수석 이사는 내일 LG전자의 서울 서초구 연구개발 캠퍼스에 방문해 로보틱스 사업 관련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물리적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LG전자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만나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4연임 수순을 밟고 있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장점인 전 주석의 업적을 띄우며 내부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정민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약 40분 동안 4,500자 분량의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3세대 중앙지도부의 핵심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통해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4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두 곡 보내드릴게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그리고 미카의 We Are Golden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5시 뉴스 앤 뮤직에서 만나요.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경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됩니다. 울산과 부산에도 최고 80mm, 전남 광주에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올랐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빗길인 구간에서 사고 소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삼거리 휴게소 1차로에서 대형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천안 분기점에서 1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 4호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요금소부터 판교 나들목까지는 3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남 거제에 내린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3: 네, 경남 거제시 연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침수된 밭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천면에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텃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고추와 들깨를 심은 곳인데 물에 잠겨서 정상적인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잠깐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무 식탁 다리 하나가 텃밭 울타리에 걸려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근 주택에 있던 건데 이곳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집 안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밤새 내린 폭우로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정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는 주민은 복구에 한창이었는데요. 비품 보관용으로 쓰던 냉장고가 물에 둥둥 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쪽 주택도 들어가 봤는데요. 흙탕물 범벅이 된 집 내부를 치우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0년 정도 살면서 집 안까지 빗물이 차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거제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60명가량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도 잇따르며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만 도로 26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연천면에서 YTN 명준입니다.
1: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방과 경찰에는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2: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력을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인명구조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이번 호우로 거제시 옥포동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는 등 거제와 통영에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인력 30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새벽 1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6시 18분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는 1,900건이 넘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차례 구조활동을 벌여 주민 136명을 구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에서 126명, 통영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거제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는 특수장비인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1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0여 명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 네,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통제되는 곳도 많죠?
4: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경남에서는 도로 30곳에 통행이 전면 또는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26곳, 통영 2곳, 진주와 고성 각각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거제에선 시내 버스가 여전히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외 버스는 고현동 통영 구간과 장승포 부산 구간 등 일부만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12곳도 침수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통영과 거제에서는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조선소들도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안내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 피해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 사업비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1: 경남 거제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무려 9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 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5: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남해안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현재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5: 네, 이곳 서울은 구름이 깔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9도로 많이 덥진 않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강공원은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최고 60mm의 기습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광복절 사흘 연휴 내내 남해안에는 비가 내린 가운데 경남 거제에는 이 기록적인 폭우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33.2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관 측일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누적 강우량은 무려 900mm를 넘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붉은색의 비구름대가 머무르며 경남 고성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낮아졌고 시간당 강수는 10mm 안팎입니다. 통영과 고성,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다른 지역 곳곳에도 산발적인 소낙성 비가 지나면서 현재 경기도 이천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후 한때 호남과 영남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 전국이 24도 안팎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3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창원과 통영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림 접근을 자제하고 땅이 울리거나 토소가 유출된다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네. 자, 지금 뭐 밤사이 피해가 워낙 심했는데 지금 YTN으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죠?
7: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는 오늘 자정부터 새벽 6시쯤까지 최대 508.8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배수와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YTN의 관련 피해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 시내 곳곳 침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거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도가 무너져 내려서 군데군데 통제선이 처진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상가 1층에 있는 유리창도 전부 깨져 있고 그 앞으로는 집기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데요. 제보자는 차도가 군데군데 유실된 데다가 침수된 구간도 많아서 경찰관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상가 근처인데요. 상가 앞 차도를 흙탕물이 집어삼켰고 마치 하천 급류처럼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1: 그러네요.
7: 물살을 못 이긴 차들이 밀려나면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1: 예.
7: 제보자는 1층 상가 안쪽에서 상인들이 물을 퍼내느라 바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옥포동입니다.
6: 예.
7: 오늘 아침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교차로 위로 거센 물살이 일고 있고 차량은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거센 탓에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새벽 6시쯤 거제 고현동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르고 있고 물이 들어찬 도로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갇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경찰차도 보이실 텐데요. 도로에 물이 들어찬 탓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전원입니다.
2: 이렇게 뭐 도로들이 하천처럼 물에 잠겼다면 건물도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7: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주택, 시장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YTN에도 들어왔습니다. 제보 화면 한번 보실까요?
6: 예.
7: 네. 먼저 오늘 새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 모습입니다. 네,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겨 있고 학교 안으로도 물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는데요.
1: 예.
7: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와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오늘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들어온 제보 사진과 영상입니다. 지상 주차장이 진출입로까지 빈틈없이 차들로 꽉꽉 주차돼 있는데요. 마치 중고차 단지를 방불케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들은 바퀴 위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거제 둔덕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대가 낮은 농경지들이 모두 침수가 됐고 2m 정도 높이 되는 창고 건물도 지붕만 겨우 보이는 상태로 깊이 잠겼습니다.
1: 예.
0: 제보자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 정말 피해가 극심한데요.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강물도 갑자기 또 불어날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삽시간에 강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강가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또 신속하게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범람하는 하천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의 연단마을 모습입니다. 마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인 건데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물속에 잠겨 있고 인근에 있는 주택 마당 앞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제보자는 집중호우로 물이 크게 부른 데다가 상류에 있는 구천댐이 방류되면서 침수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거제 덕포동 상황인데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하천에는 거센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거제 덕포천이 범람 위기라면서 차량 통행도 어려운 데다가 비가 오면 집까지 잠길 것 같아 겁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거제시 위주의 피해 제보 영상들을 봤는데 이게 거제만 지금 폭우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남 통영시와 부산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고 또 현재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통영과 부산 화면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2: 예.
0: 네. 오늘 새벽 6시쯤 통영시 서호시장 일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집기류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또 상인들이 물에 빠져있는 물건들을 건져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상인들이 장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물청소만 하고 있어서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통영 봉평동의 새벽 6시 반쯤 모습입니다. 사찰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넘치면서 비탈길을 따라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포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산산조각이 났고요.
1: 네.
0: 네, 또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취재한 화면인데요. 부산 다대포에 있는 낚시용품 가게인데 유리로 된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났죠. 네, 가게 전체에 또 출입 제한선까지 또 둘러놓았습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기 일보 직전 같은 모습인데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천장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낡은 건물이 비슷하게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좀 크다고 합니다.
1: 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YTN이 확보한 CCTV 화면부터 먼저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모습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화면을 쉴 새 없이 때리고 있고 바닥은 이미 빗물로 흥건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이겠지만은 이제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1: 예.
0: 네, 맞습니다. 네,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아파트 1층과 2층을 덮친 건데요. 예. 토사가 아파트를 뚫고 나와서 야외 주차장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네, 다른 각도 CCTV 화면도 한번 보시면요. 네, 화면 아래쪽에서 벼랑간 흙더미가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순식간에 토사에 둘러싸여서 이제 흙으로 범벅이 됐죠.
1: 예.
0: 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2: 안타까운 인명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렇게 산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YTN으로도 제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YTN으로 제보된 산사태 피해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거제시 이룬면 일대의 모습인데요.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서 토사가 그대로 쏠려 내려오면서 민가를 덮친 겁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려 있고 또 여기 현장 화면은 침수된 차량의 모습인데요.
2: 예.
0: 네, 토사는 마을 옆에 있는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네, 제보를 해주신 주민분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모두 침수가 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0: 이스탄 시각의 같은 동네인 이룬면에서 촬영된 주택 사진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1: 네.
0: 네,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해서 집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택 바로 옆에 있던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또집 외벽을 강하게 충돌하는 일도 간밤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피해 상황 살펴봤는데, 이제 좀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추가 피해가 더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좀 조심해서 복구 작업에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남부지방 폭우 피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진 경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됩니다. 부산과 울산에도 최대 80mm, 전남 광주에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에 5일 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 나들목 3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은 인제 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천안 분기점에서 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 나들목까지 다시 5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방금은 옥천 4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Music for Weekend.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3시와 4시에 이어 5시에도 팝송 듣습니다. 팝송 듣는 오후 5시에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오라클 시스터스의 어센던트 스콜피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6: 팝송 듣는 오후 5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오라클 시스터스의 어센던트 스콜피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당대회 모든 투표가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개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그 결과는 저녁 6시 20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팝송 듣는 5시 뉴스의 뮤직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은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팝송 두 곡 보내드릴게요. 세코의 Dangerous Lover 그리고 노아 로린과 메디 모레야가 함께 불렀습니다. Ringing with Love.

세코의 Dangerous Lover, 그리고 노아 로링과 메디 모레아가 함께 보는 Ringing with Love, 이렇게 함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화이트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산림청이 어제 오전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 광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현재 경남 곳곳에 산사태 예보 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오늘 새벽 2시 20분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고 이후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 남해군도 차례로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한 심각의 4단계로 나뉘는데 경계는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산사태 예보는 예측 정보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주의보나 경보로 나눠 발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미 정상 간 우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 바란다며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훈련을 긴밀히 조율해 왔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공조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재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추석 이사가 LG전자

네, 로보틱스 사업 핵심 거점을 찾습니다. 황수석 기사는 내일 LG전자의 서울 서초구 연구개발 캠퍼스에 방문해 로보틱스 사업 관련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물리적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LG전자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만나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클레멘타인과 오스카 앤토니 함께 부른 미뉴잇, 그리고 피트 조세프의 컬러, 이렇게 두 곡입니다. De toute façon, même quand je dors pas, moi je rêve de toi.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프라보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업이익의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노동계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성과급은 근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역시 성과급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8920번 쓰시는 분께서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님, 배추국 시원하게 끓이고 고구마 순 넣어서 고등어조림 해놨더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저녁 먹고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남편분이 이 소식을 알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고등어조림 진짜 맛있겠다.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동생한테 오늘 저녁에 들어오니? 내지는 형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먹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먼저 혼자 챙겨 먹어.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하면은 이런 불상사를, 아, 고등어조림을 놓친 남편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뉴스 앤 뮤직은요, 조곤하고 차분한 목소리죠. 박채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 하시죠. 끝곡 두 곡 띄워드릴게요. 트렌트 존스와 더 인디케이션스가 함께 부른 Cruising to the Park, 그리고 랜든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the Coffee Shop.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현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3: 대의원이 한 17,000표 정도를 가져갈 텐데 네. 이승훈 변호사님은 대의원 투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17,000표인데 한 80% 정도 투표합니다. 그래서 14,000표 정도 될 것 같고요.
1: 예.
4: 대의원 투표는 아무래도 친명이 많고 또
2: 이승훈 변호사님
4: 김민석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서울 경기에서 굉장히 딱 붙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조사도 결국에는 적극 투표층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1: 예.
4: 국민들이 다 투표하는 것 같지만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끝까지 투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좀 선전도 있을 것 같아서 김민석 후보가 오늘 과반을 한 번에 넘을 것인가
1: 예.
4: 아니면 정말 근소하게 못 넘어서 선호투표제까지 적용될 것인가 그게 오늘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1: 네,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을 보면은 개표가 조금 원래는 한 6시쯤 발표된다 그랬는데 조금 지연돼서 6시 반쯤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30분 정도 후에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권리당원 표심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5: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1: 예.
5: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권리당원,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도 대통령의 지지율 안 좋은 이유가 결국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이런 문제들인데
1: 예.
5: 내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든가 내 재산을 가져간다든가 또 뺏어간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이라 하더라도 좀 망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 일반 여론조사거든요. 따라서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김민수 후보가 높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2: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5: 김민수 후보가 명필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높다. 그러면 당연히 김민수 후보의 지지율 높게 나오겠죠. 낮은 상황이라서 김민수 후보가 그렇게 썩 높은 지지율은 아닐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다만 이미 승부를 조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1: 예.
5: 호남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표차를 벌리면서 온 데다가 수도권에서 그 반지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1: 예.
5: 그렇다면 저는 이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폭을 줄이느냐, 얼마나 줄이느냐 이 문제가 되지 이걸 뒤집는 상황까지는 가기 어렵지 예.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 지금까지 정청래 후보 경쟁력 있다 이런 거 많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기운 것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5: 호남에서 좀 앞설 거라 생각했지만
1: 예.
5: 그렇게 크게 거의 9% 정도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벌린다 그러면은 이건 좀 뒤집기 힘들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예. 예.
3: 권리당원 투표에서 8.4%포인트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단 당대표 후보 승부는 조금 끝난 것 같다. 역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동의하세요?
6: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1: 네.
6: 정청래
2: 김형주
6: 후보가
2: 전 의원입니다.
6: 김민석 후보를. 근데 민주당 적극 당원층만 놓고 보면
1: 예.
6: 한 뭐 우리가 여론조사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1: 예.
6: 6% 이상, 6, 7% 정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이미 전체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치가 그렇다면
1: 현재 8.4%포인트 차입니다.
6: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예컨대 이제 적극층만 가지고 역선택을
1: 예.
6: 방지했을 경우에 사실은 뭐 5% 정도, 6% 정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갈 가능성이 많고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1, 2%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김민석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들이 뭐 15,000명 정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만 명이라 하더라도 근소한 뭐 조금 작은 포션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전국대의원들은 대체로 김민석 후보의 이 약간의 어떤 지지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면 이 트렌드를 뒤집을 수는 없다.

0: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오늘 최종 당 대표가 된다면 지역별로 봤을 때 결국은 호남이 선택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2: 그렇게 봐야죠.
1: 예.
2: 실은 강원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또는 서울 경기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근데
1: 예.
2: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25%의 지지율 격차를 벌려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이
1: 네.
2: 선택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왜 호남이 선택했을까? 뭐 반도체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호남에도 이제 반도체 미래 먹거리가 들어오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하면서, 호남 같은 경우는 공천하면 바로 당선이거든요? 근데 공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보여줬어요. 특히 전북에서도 김관영 지사는 하루 만에 감찰로서 제명시키고,
1: 예.
2: 이원택 지사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민심이 이반된 것이 있고, 또 전남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진이라든가 완도라든가 장흥 이쪽 지역에서 이쪽 벨트에서 무소속과 조국 혁신당이 좀 많이 됐어요. 그만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조금은 호남 민심이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켜야지 정권 재창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왠지 불안한 거예요. 서울시장도 안 됐고, 대구시장도 안 됐고, 정말 대구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혁신이거든요. 개혁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많이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총선과
1: 예.
2: 정권 재창출에는 정청래 후보로는 안 된다.
1: 예.
2: 이 민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김영주 전 의원님.
3: 그러니까
1: 예.
3: 좀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관전 포인트가 전북과 전남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리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1: 예.
3: 왜냐하면 전북에 있어서 어떤 지사를 정청래 후보가 지지한 후보가 도지사가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실은 반도체 부분도 전북이 좀 소외된 거 아니냐, 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까.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전남보다 전북이 더 김민석 후보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전북의 민심이 만약 여기서도 전남이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데 전북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1: 예.
3: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이 더 많이 소외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또 하나 그 안에 숨어 있지
1: 그랬겠군요.
3: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어머니라고 하면서 호소를 그렇게 했는데
3: 네.
1: 그건 좀안 통한 겁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3: 실제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본적을 더 거꾸로 올라가면 사실은 전북이라고 해요.
1: 예.
3: 지역구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충남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그런데 공을 많이 들였죠. 실제로 들었습니다. 많은 전체적으로 호남이 집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소지역주의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시장도 지고 또 아까 우리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재보궐선거에서 내석을 내주고 했을 때, 아, 이재명 정부의 그 굉장히 안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1: 네.
3: 것을 호남이 선택했다. 그렇게 봐야 될것
1: 네.
3: 같습니다.
1: 이준호 대변인님. 예.
4: 그 투표율도 저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투표율.
4: 호남을 제외한
1: 네.
4: 나머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4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4: 호남에서는 투표율이 전북에서 50% 넘었고, 전남 광주에서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런 높은
1: 예.
4: 투표를 보였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1: 조직 동원이 안 통한다.
4: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4: 예. 그렇게
1: 거니까.
4: 이제
1: 예.
4: 많이 봤던 거죠. 근데 호남을 제외한 곳에서는 투표율 낮게 나왔기 때문에 40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겠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투표율 높은 투표율 나오면서 이제 격차를 벌렸는데 그게 한4% 정도 격차다. 4%포인트. 그렇다 그러면 아마 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8.4%포인트나 많은 투표율에 의해서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이 정도 격차는 사실상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과반수 투표로 김미석 후보가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선호 투표제로 승리하느냐 거의 이 두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 어쨌든 높은 호남에서 투표 참여율이 이번 결과를 좀 가름할 타게 되는 그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5: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성공할지 아니면 선호 투표제로 갈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2: 과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선호 투표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본경선에서 1위를 났다. 근데 선호 투표 해보니까 결과가 뒤집어졌다. 라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예. 그런데 겨우 뭐 한 1% 정도 차이로 과반이 못 돼서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났는데 그 1%를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맞춰줬다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갔다고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선호 투표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권력이 너무 강하면 견제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다 공천했잖아요. 그럼 총선까지 공천을 다 한다? 그럼 총선 공천까지 끝나면 결국 대선까지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당원들의 의사였고 그런 네. 표심이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에게 간 것이고 명청대전보다는 좀 청와대와 같이 가면서 정부도 성공시키고 또 쓴소리도 예쁘게 전달하면 좋잖아요.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안 예. 보이고.
1: 정청래 전 대표는 예쁘게 전달을 안 했습니까?
2: 예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주장이 강하는 거예요.
1: 예.
2: 마지막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아젠다가 없었어요.
1: 예.
2: 아유 검찰개혁 다 끝났고 이런 일표지 다 끝났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에 무슨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사법개혁을 얘기했잖아요.
1: 예.
2: 그럼 정청래 개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 보여주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성윤 후보가 그러잖아요. 검찰 개혁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1: 예.
2: 1인 1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걱정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1: 예.
2: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후보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던 개혁 아젠다가 이어가질 못한 것이다.
1: 예.
2: 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뭐 일정만 보면 저는 뭐 워낙에 이제 관록의 새 후보지만
6: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새로운 당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개표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내용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승훈 변호사,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 교통안전 1분 터.
8: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0: 신천샘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YTN 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호남과 영남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광주와 대구도 32도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도 이어집니다. 이번에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가는 길 여주유계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전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강원권에서만 20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경기권 진입해서도 여주에서 호법 사이로 19km 구간이 밀리는데요. 이천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로 13km 구간에서도 더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영동 1터널 부근과 주감휴게소 부근,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천안 부근 일대로 밀리고요. 안성 부근과 수원 부근 일대 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4: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6시 뉴스앤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로 준비했고요. 이 곡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김동률의 목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 듣고 올게요.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단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은 6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어서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적의 빨래, 윤종신의 지친 하루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방금 듣고 오신 곡 이적의 빨래, 윤종신의 지친 하루였습니다. 6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산은 60대 여성 A씨 자택을 덮쳐 A씨가 집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출동한 통영해경은 일일이 흙을 파내는 방식으로 1시간 반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 A씨를 구조해냈습니다. 해경은 A씨를 통영 당포항으로 이송했고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양쪽 다리를 다치고 저체온증을 겪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트루스 소셜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올게요.

0: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대전 컨벤션센터 생방송으로 중계드립니다.
1: 국장께서는 선거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결과가 드디어 전달됐습니다. 드디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약 한 달 동안 여정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표 결과를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전국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6조에 따라 선호 투표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8조의 2에 따라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사퇴에 따른 득표율 산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와 기호 8번 임미애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제외한 뒤 남은 후보자의 득표율 합계를 100%로 재환산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 당헌 제25조에 따른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계 투표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52만 7,261명, 투표자 수 76만 9,051명, 투표율 50.35%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수 26만 98표, 득표율 18.78%.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수 20만 9,432표, 득표율 15.13%.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수 23만 3,562표, 득표율 16.87%.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1만 1,806표, 득표율 15.30%. 기호 6번 이상윤 후보, 득표수 21만 4,499표, 득표율 15.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수 25만 5,262표, 득표율 18.44%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33만 8,809표, 득표율 44.06%.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3만 242표, 득표율 55.94%입니다. 이어서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 17,667명, 투표자 수 14,306명, 투표율 80.98%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수 1,955표, 득표율 6.84%.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8,513표, 득표율 29.77%.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수 2,711표, 득표율 9.48%.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수 3,990표, 득표율 13.95%.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수 3,649표, 득표율 12.76%.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수 7,777표, 득표율 27.20%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4

4,765표, 득표율 33.31%,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9,541표, 득표율 66.69%. 다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7.88%,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4.9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33%,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율 17.2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율 18.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율 15.15%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50.70%,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49.30%. 이상 발표된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당원대회부터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 한하여 당헌 제25조에 따른 전략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의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8.35%,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5.26%,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60%,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15.86%,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16.3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17.57%입니다.

0: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투표에 따른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45.9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당선인입니다. 호명 순서는 득표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네, 소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최고위원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뉴스앤뮤직 이어가겠습니다. 끝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7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도 비가 이어집니다. 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영동 1터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는 대전 부근,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안성 부근과 수원 부근,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강동대 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휘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삼성역 부근 크레인 전도 사고로 1, 2, 3차로가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표가 이제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락 연설 어떤 내용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락 연설을 위해서 지금 준비가 좀 이뤄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 김민석 이제 신임 당대표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 지도부의 이제 친청 후보가 세 명이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수락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입니다.
2: 감사합니다. 당원께 감사드리고 국민께 감사드리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청래 후보님, 준비된 지도자 송영길 후보님,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뛰어서 앞으로도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하게 될 최고위원 우리 동지들, 그리고 아쉽게도 낙선하신 동지들, 그리고 마지막에 경선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0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의 역사정당이자 세계 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합니다. 아들 때문에 거리의 투사가 되어 전경에게 장미를 건넸던 어머니가 생각나 울컥하고, 아버지와 동갑인 곧 100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울컥하고, 18년 광야 생활을 지켜봐준 벗들 앞이라 울컥하고, 긴 세월 힘들었지만 견뎌낸 제 자신에 울컥합니다. 제 40년 정치 한 줄 결론은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입니다. 겸손의 삼겸의 다짐이 저를 지켰고, 공부하는 정치가 저를 키웠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의 격려가, 응원이, 비판이, 질책이 모두 한없이 감사합니다. 전대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0: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ABC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입니다. AFORDABILITY, Affordability, 먹고 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Broad, BROAD,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COMPETENCE, Competence, 유능한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갑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뜁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입니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입니다.
0: 앞으로 더 큰 내우외 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외우내 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다시 뜁니다.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황금시대로 함께 갑시다.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갑시다. 이제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민주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그동안 애쓰셨던 당원 여러분께 그간의 긴 당내 경선 장정에 고단을 씻고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집권당이 더 잘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담아 이제 인사 올립니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인 김민석 당대표님들이 이끌어갈 민주당의 책임과 약속을 새기는 아크릴 사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3: 네, 김민석 민주당 신인 당대표 수락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수락연설 이후 큰절 출마까지 했습니다. 외후 내완 신임 지도부와 함께 돌파해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유능한 정치를 네, 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죠.
4: 네, 수락연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5: 김민석 전 대표님
6: 실제로 보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유능한 상대적으로 보면 기존의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게 담아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이 비피해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메시지가 좀 어려운 사람들,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메시지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되어집니다.
3: 네, 이준우 대변인님. 창조적 수평관계, 당청관계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창조적인 표현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심오한 것 같긴 한데 추측을 해보자면 어떤 뜻일까요?
7: 창조적 수평관계가 예. 아마 지금 대통령의 지지를 의식한 표현 같아요. 예. 본인이 이제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단어를 붙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하락세에 있는데 그냥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김민석 후보가 당을 이끌기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쓴소리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 이거를 애둘러가지고 창조적 수평관계, 즉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또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쓴소리를 좀 하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 같은 거는 나도 좀 조언을 하면서 국민들 여러분 원하는 방향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예, 창조적 수평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비난받았던 게 수직적 당정관계였잖아요. 수평적 당정관계는 좋은데 또 본인만의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다만 자기도 이제 민심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의 어떤 수평적 당정관계를 이렇게 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방금 수락연설에서도 민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가와 관련해서도 삼전엑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다거나 또 코스닥에 투자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9,000포인트 올라갈 때 다 그냥 대통령을 찬양해버리니까 떨어지니까 또 이게 대통령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3: 예.
8: 그런 측면에서
1: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8: 경제와 민생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어느 한 부동산 주가의 양극화보다는 이 경제의 온기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 김민석 당대표가 좀 잘 아우르면서 민생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또 통합도 잘 이루어야 되겠죠.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선전한 부분이 있어요.
3: 예.
8: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했고.
3: 다 끝나니까 또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8: 아니, 이제 끝났으니까 통합 모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3: 예.
8: 김민석 당대표, 원래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안 베풀고 그냥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면
3: 예.
8: 결국 또 잃는 것이니까
3: 예.
8: 잘 통합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김민석 신임 당대표도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뛰겠다. 수락연설에서 이 점을 상당히 좀 강조했고요. 김용주 전 의원님,
6: 예.
3: 김민석 신임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가 무겁고 만감이 교차할 거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 정청래 후보는 예. 일찌감치 오늘 표정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로 한꺼번에 50%를 내주지 않고 선호투표까지 갔다는 것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 결국에는 다음에 뭔가 새로운 세력 규합을 할 수 있는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예.
6: 그래서 뭐 이번 정도는 원래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나왔고 나와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3: 예.
6: 실제로 이재명 정부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특히 여론의 문매를 받았을 때 다른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얻었다. 결국에는
3: 예.
6: 이번에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고
3: 예.
6: 아까 최민희 후보나 다른 그 후보들이 다 끝까지 정청래와 같이 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지 않습니까? 이게
3: 대표적인 친청이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6: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최민희 후보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시종일관 여론조사에서 35% 정도 가까운 민주당 자기의 의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손실만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네.
4: 네,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전당대회고도 작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송 후보 입장에선 이번에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7: 송영길
4: 보세요?
7: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은근히 신스틸러 역할을 했다.
3: 신스틸러.
7: 네, 그런 예. 평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꼴찌로서 완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했었어요. 그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들었다 놨다 했죠. 뭐 붕어 IQ라고 안 좋은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예.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1: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7: 박수 시키면서 덕담이 나와야 되는데 또 반전을 시킵니다. 박수 시키면서 고마이라 좀
4: 변화구를 던지더라고요.
7: 또 그렇게 변화구를 던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인 역할을 잘했다. 따라서는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그냥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전당대회 당 지도부 탄생에 상당히 귀한 인물로 예.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조만간 개각을 한다 그러면 예. 송영길 의원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진 포인트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3: 일각의 소문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
7: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내년에 집 보궐선거가 서울에 생긴다면 예.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통일부 장관 얘기도 있고 외교부 장관인가 통일부 장관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국무총리로 바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평가되면 총리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중요하게 좀 볼 포인트가 과연 김민석 당대표는 최고위를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임미애 후보한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TK입니다. 보통 최고위 지명할 때 이번에 두 자리거든요. 예. 청년하고 한 명은 이제 또 한 명 더 임명하는데.
3: 김영직 최고위원이 두 명이죠.
7: 그렇죠. 두 명이죠. 예. 그때 보통 이제 할 때는 지역을 안배해서 하는데 임미애 후보가 TK고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친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교집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후보고 이번에 지지도 상당히 올렸고 기여도 했기 때문에 예. 임미애 후보로 어쩌면 최고위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생각해 봅니다.
3: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이 다섯 명이 선출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섯 명이고.
1: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조 전 민주당 의원, 이승훈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횡성과 원주, 화천, 춘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밤까지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광암터널 안 1차로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 밖에 주요 고속도로들은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와 덕수 3패에서 강 당일 사이로 32km 구간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안성 부근, 수원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0: 는 정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강동대교에서 구리암사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이밖에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에서 희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삼성역 부근 크레인 전도 사고로 1, 2, 3차로 부분 통제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8월 17일 월요일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채워보시죠.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좋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마이클 부블레의 홈 준비했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3: 네,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시고요.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3025번님, 오늘 하늘도 흐리고 그래서 집에서 저녁으로 콩국수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요, 오늘 공휴일이니까 밤 12시까지 방송하시는 건가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자정까지 뉴스앤뮤직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흐린 날에 콩국수는 최고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알레시아 카라의 Here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곡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알레시아 카라의 Here였습니다. 현재 시간 7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경남 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은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포화 상태라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는 내일부터는 남쪽의 열기와 습기 탓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대북 억제력이 약화할까 우려하면서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위협 대항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전략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잭 존슨의 Escape까지 보내드립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잭 존슨의 Escape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부터 대미 투자 이행까지 국익에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경질한 사유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갑자기 내보내고 함구하고 있다면서 왜 지금 경질했고 대미 통상 협상과는 무관한지 낱낱이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명분 없는 통상 사령탑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협상 의지에 대한 치명적이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국익을 내팽개친 묻지마 경질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면직을 놓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인사조치마저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익에 반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정선거를 외치며 음모론에 집착하더니 이제는 정상적 인사조치마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 본부장의 면직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통상 업무는 한 사람의 인사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며 업측과 궤변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을 멈추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끝으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아델의 Hello, 콜드플레이의 Fix You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8시 뉴스 앤 뮤직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계속해서 발령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고 경남 해안에서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2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 안 1차로에서 전시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1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이후로도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다시금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그리고 안성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로 시구간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차량 바퀴가 한 50cm 정도 잠기면 문이 개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아예 주차장 진입조차 피해야 되는 상황이 맞나요?
1: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진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안에 차량이 있다라고 해도 차를 빼러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들어가는 출입 차량도 당연히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을 당연히 하지 말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까지 거제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 거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YTN 같은 재난 방송을 좀 계속 좀 청취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대피 방송이라든지
2: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입니다.
1: 지금 갑자기 이제 비가 오는 경우 지금 이게 지금 기상청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약 2-3일 전보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물론 비의 양은 약 30mm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의 양에 의해서 집중 강우에 의한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좀 적긴 하지만요, 현저히. 다만 지금 토사가 침수된 그런 상황들, 또 저지대가 침수될 상황들, 지하 공간이라든지 차량이 침수될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중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은 사실 산사태의 위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연 이틀 동안 900mm 이상의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잡아주는 그 흙의 지지 그런 역 지지력들이 이미 다 뭐 상실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의 비만 더 와도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돌과 뭐 흙과 그다음에 이 나무들이 같이 쓸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산집 뭐 예를 들어 도심지에 있는 뒷산이라든지 이런 산에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사태의 대응 요령들 또는 대피 요령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뭐 물이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산사태 요령들에 따라서 만약에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지금 휴대폰에 있는 지금 휴대폰에 랜턴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켜시고 밤 같은 경우는 그거 켜고 빨리 지금 그 반대 방향, 지금 산의 반대 방향으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분들 같으면 다른 산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보통 지금 현재는 산에 있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심지에 있는 분들 산이 만약에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산사태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산의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지금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거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뉴스와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하시면서 안전소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적대적 신호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라며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을지자유방패훈련 개시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는 SNS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2기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데 따른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무관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

0: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북한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홍선기 기자입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주말을 맞아 딸과 부인 등 가족과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3: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회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2: 광복절 경축 공연인 만큼 박태성 내각 총리 등 당과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다.
2: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북미회담 당시인 지난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박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북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대신 한미훈련은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공식적으로 훈련 축소를 우리 측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죠.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모두 오는 21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파장이 컸습니다. 1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핵심 인물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통화했다고 증언했고, 오 시장의 경우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두 1심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봤습니다.
7: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5: 부장판사입니다.
7: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다음에 명태균 피고인에게
5: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8: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6: 반면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나 김건희 씨의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 씨로 인해 이뤄졌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던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두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유죄일 경우에 형량까지 관심의 대상인데 주요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우리나라 전체 가

0: 한국의 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부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1: 우리나라의 가계비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 1분기 말엔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가계부채 잔액 잠정치는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빚투가 확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문제는 물가 관리에 나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3: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1: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증가 등 부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로 소비 여력이 줄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조였던 대출을 일부 풀었는데 이와 동시에 이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죠.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민생 정치, 확장 정치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5: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대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집권 여당 새 대표 주인공이 오늘 결정됐죠.
5: 네, 조금 전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발표됐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권 여당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당대표 경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전당대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로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선호투표 적용한 결과 김 대표는 54.08%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45.92%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건데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누적 득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자신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어 영광이었다며 많이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 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또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생정치, 확장정치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 경선도 관심이 컸는데 최민희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누적 득표율 18.35% 득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17.57%를 기록해 2위,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 순으로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친명계인 김용 후보가 6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최고위원 구도가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4: 오늘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청 간의 소통과 정책 조율이 앞으로 원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5: 네, 누가 새 여당 대표에 오르냐에 따라서 당청 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당과 정부를 모두 경험한 만큼 당정 사이 소통과 정책 조율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신임 당대표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치열하게 충돌했던 만큼 당장 당내 화합과 통합이 우선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새 당 대표의 원활한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당 내용의 수습은 필수적입니다. 당내 화합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과 부동산, 주식 등 민생 현안 해결 등이 우선적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숙제입니다. 멀게는 2028년 실시될 총선 승리도 지상 과제입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당장 BP의 점검을 위해서 오늘 밤 바로 거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김태선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상행선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에서 원주까지 강원권에서는 18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 여주 부근에서 7km 구간 차량 밀리고 여주에서 덕평까지 일자로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모두 앞에 2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 부근 일대로 15km 구간 정체 남았습니다. 이후로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정체가 다 풀린 곳이라고 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이나 목포 쪽으로 양방면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일대로 1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 도로가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8월 17일 월요일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휴일은 평소보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녁 8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쉬운 마음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곡 그레고리 포터의 홀딩 온 보내드립니다.

It keeps holding on. It keeps holding on.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5265번님,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5265번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이 연휴가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뉴스 앤 뮤직 청취자분들도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두 곡 준비했는데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까지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까지 듣고 왔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지난 15일 플로레스 섬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54명이 숨지고 주택 1,300여 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 12,800명이 여러 마을에 분산돼 임시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진 발생 후 천여 차례에 가까운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현재 시각 17일 오전엔 규모 5.7의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축구장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자 수많은 주민이 방수포로 만든 천막 등에 의지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장을 앞둔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제자리에서 2m 높이 뛰기가 가능한 신제품 휴머노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공개한 30초짜리 영상을 통해 새로 개발한 로봇 슈퍼맨이 인류의 제자리 높이 뛰기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200cm 높이 표지판 앞에서 로봇이 제자리에서 점프해 다리를 앞뒤로 벌리는 자세를 취한 뒤 착지까지 성공합니다. 이어진 달리기 영상엔 로봇이 초속 12.658m로 달려 자메이카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세운 인류 최고 기록인 초속 12.4m에 버금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ll I Have to Give까지 듣고 올게요.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ll I Have to Give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방청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에 소방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전남 창원에서 회복지원차 한 대씩 모두 4대와 인력 7명이 추가로 거제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오늘 아침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거제와 통영에 배수펌프차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일본의 문학상공모에 인공지능으로 쓴 소설이 쇄도하면서 심사 비용이 급증해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출판사 하야카와 쇼보가 지난 3월 말 응모를 마감한 제14회 하야카와 SF 콘테스트의 응모 작품 수는 1012편으로 예년 400편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AI 사용 실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출판사 관계자는 최소 10편 중 두세 편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사용이 의심되는 작품은 처음에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한 줄씩 공백이 있다가 후반부에는 갑자기 문체가 매끄러워지며 공백이 사라진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끝곡 오아시스의 스탠드바이미 준비했습니다. 저는 9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기습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한낮 기온은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곳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다시 안성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짧게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2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횡성휴게소에서 원주, 여주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날짜도 이제 공지가 됐는데요. 날짜가 19일 모레네요. 모레 수요일에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함께 경선을 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함께 불러서

0: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계파 간의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발맞춰서 내일 모레 청와대 만찬이 잡혔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함께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부지역에 비가 퍼부었는데 이렇게 비가 퍼부을 때는 전기차 타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전이나 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실외 충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1: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100% 안전성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대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 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4: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5: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6: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6: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해보자.
5: 사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한미 에너지 협력으로 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에 대해서도 이번 방미 기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러트니 장관도 그렇고
5: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6: USTL 대표도 그렇고 다 그 양국이 합의한 그 정신 지키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노동 분야 할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5: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교섭 본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 장관의 이번 방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 7,000선 근방까지 상승.

0: 하는 등 닷새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 확인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 주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번 달 첫 주 크게 힘을 펴지 못했던 코스피는 지난 닷새 동안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는 6,300선 근처에서 7,000선 근방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등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는 형성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 이거는 위험 자산에 되게 좋은 거죠.
3: LS증권 이사입니다.
2: 아마 외국인들 매수를 좀 이렇게 일으켜줬던 것 같고.
1: 현지 시각으로 오는 19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위원 사이의 이견과 물가에 대한 경계 수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탓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증시가 지난달에 깊었던 낙폭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7월달 급락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이
3: 우리은행
4: 애널리스트입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철판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1: 나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만큼 이번 반등이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정부는 전월세 불안의 원인으로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8.13 공급 대책에도 비아파트 지원책이 담겼는데 결국 관건은 지속성 여부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서울 20, 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집 중에 7집 꼴입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비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10년 평균 대비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6: 제일 또 장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6: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5: 당장 정부가 앞세운 비아파트 공급 대책은 매입 임대 확대입니다. LH가 원가법을 병행해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 대책입니다. 두 동 지을 걸 한 동으로 지어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와 일조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민간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비아파트가 지닌 주거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단추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한시적 대책에 그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7: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3: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입니다.
7: 아무래도 LH에서 하는 신축 매입 약정의 사업들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5: 정부는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4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민간 시장 회복 없이 공공 매입 물량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더 할 게 없다는 자조와 함께 남은 선택은 사표뿐이라는 무력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8: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의 사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통일교 수사를 이끌었던 최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과거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미 구자현 검찰

0: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직을 던진 가운데
1: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2: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1: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 그간 잠잠했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국면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의 줄사표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직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무력감의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한 지청장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사직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며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 동안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간부도 검찰청 마지막 관료로서 법안의 연착륙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방관하며 조직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3: 포스트 검찰 시대에 맞춰 수사기관 협력체계 재정비와 하위법령 마련 등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속에 과제 해결은커녕 실무의 중심 축인 검사들의 연쇄 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접대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소시효 문제 탓에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현재 축구협회 관련 수사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6: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7: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5: 이딴 파문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성접대 의혹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인데 성접대 의혹은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8: 명백하게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5: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소추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9: 수사가 개시된다, 착수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7: 최대한
9: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5: 다만 시효가 남아있는 비슷한 비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감독 선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구글이 올해 2분기 들어 조직적 여론 조작을 벌인 한국 유튜브 채널 400여 개를 무더기 폐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구글이 차단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 449개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달 동안에만 367개의 채널이 폐쇄됐고 한국 정부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7: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 다만 사고와 작업 구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

쪽으로 이동하는 길 반포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반면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동 쪽으로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론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 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가 양방향 본선상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 진출 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립니다. 이밖에 영동대로는 삼성역 사거리에서 희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삼성역 부근 크레인 전도 사고로 지금도 1, 2, 3차로가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멀리 회덕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반대편 서울 가는 길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 구간 차량이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9시 뉴스 앤 뮤직도 좋은 음악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켈리 클락슨의 Dance With Me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YTN 뉴스 FM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S010님,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밤 9시 뉴스앤뮤직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보내주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좋고요.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그리고 쉐릴 크로의 All I Wanna Do 듣고 올게요.

did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그리고 쉐릴 크로의 All I Wanna Do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제를 비롯한 남부지방 집중폭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명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호우가 그치더라도 지반이 약해지고 하천 수위가 높아져 후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상과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재난의 범위와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재난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루르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가 현지 시간 17일 자신의 사무실 등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자니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이른 시간에 내 개인 사무실과 정보기구 수장의 집이 이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이자 쿠르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침략 행위를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RG 대테러국도 성명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하디드 110형 드론 2대가 이란 국경 너머에서 쿠르디스탄 총리 개인 사무실과 팔레스타인 국장의 집을 향해 발사됐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5690번님, 채연하나님, 오늘 서울도 비 많이 왔나요? 원주는 비가 오다 그치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아는 분들 보고 온 하루였네요 하셨어요. 5690번님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셨네요. 서울도 오늘 날씨가 참 짓궂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주도 오늘 새벽에 비 소식이 있네요. 밤사이에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시길 바랍니다.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5690번님의 신청곡 하트의 언론 그리고 리키 마틴의 Nobody Wants to be Lonely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하트의 언론, 리키 마틴의 Nobody Wants to be Lonely까지 듣고 왔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에 축하한다면서 의석수를 토대로 한 강한 여당 대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김 대표의 당선 직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면서도 국정 동반자라면서 민생 국익을 위한 협력에 응하겠지만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엔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엄호하기보단 잘못된 국정에 쓴소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대결과 독주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에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도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김 대표의 당선 직후 논평에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밀어준 낙점 후보였다며 이같이 밝힌 뒤 독주와 실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는 끝났고 이제 국민을 바라볼 시간이라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뒤 협치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마돈나의 Music,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까지 듣고 저는 10시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시간 계속해서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광주와 대구도 24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32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밤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상행선으로 밀리는 곳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 부근 일대로 정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상남 3터널,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서종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이제는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6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시구간 정체는 조금 전에 모두 풀렸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서행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1차 과반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적용한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8: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10: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8: 승부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친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거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나누어 더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근소하게 이겼지만

0: 글 최고위원 5명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18.3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1: 언론개혁 외길 30년, 언론을
2: 최민희 민주당 신임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1: 그 역할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0: 4선의 현직 의원 신분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번 당선으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선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비피해 점검을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을 곧바로 단행하는 등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당정 일치를 내세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칭청계가 과반인 3명을 차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최초로 1인 1표제가 적용돼 모든 권리당원이 같은 비중으로 투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 당정 일치를 내건 김민석. 선명한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 간 경쟁에서 당심이 선택한 건 김민석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에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명청대전 이야기까지 나온 당청 관계보단 안정감을 선택한 겁니다.
5: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2: 대표입니다.
5: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4: 충청과 영남, 강원, 수도권까지도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승부의 분수령이 된 건 민주당의 뿌리이자 핵심, 호남이었습니다. 넉넉한 과반, 57.5% 표심을 밀어줬는데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최적임자로 김 후보를 낙점했다는 분석입니다.
5: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2: 김민석 신임 대표입니다.
5: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4: 다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개파 간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은 친청계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인미에 김용호 후보가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원조 친명 김용호 후보의 표를 몰아주려 했지만 한민수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6: 기승전 정청래! 정청래가 그렇게 죽을 줄 알겠습니까?
2: 한민수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입니다.
6: 누가 분열주의자고 누가 신천입니까?
4: 최종적으로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켰고 이성윤, 한민수 후보까지 3명이 당선됐지만 친청계는 박선원, 서미화 후보 2명만 선출됐습니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최고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는 데 무리는 없지만 무게감이 더 큰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청계가 다수가 된 겁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 영광이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분출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포용과 통합에 이르는 것이 김 대표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와 낙선자와 함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싣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0: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 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1: 잘못된 야당에 대한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국민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날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3: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표입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했던 한 달 남짓의 경선 레이스를 마치고 오늘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선호투표제 적용까지 가면서 김민석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자, 김민석 후보, 결국에는 54.08%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대체로 호남권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로 김민석 후보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4: 예.
5: 다만 대의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49.9 과반 턱걸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이후에 조금만 더 득표를 하면은 바로 선호투표 재계산하지 않고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1.4% 정도를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호투표로 갔는데 예상된 바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문제를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이기긴 했지만은 다른 한쪽은 45%가량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의 리더십이라든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이 고려해야 될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4: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소폭이지만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6: 국민 여론조사에서 49.3대 50.70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당원들의 문제, 뭐 정청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대 1, 3대 1로 싸운다. 3대 1로 싸운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내 편이 아니고 김민석 후보 대표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정당의 사무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을 투표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4: 네.
6: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민주당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절묘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지만 결국은 조정영 당대표 또한 그 양쪽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친청과 친명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관리자형 대표로 역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최민희 최고위원이 뭐 선임 최고위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위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 그리고 분쟁의 씨앗이 돼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전당대회 결과라고 봅니다.
4: 예.
5: 이런 점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청래 대표 후보가 이전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이전의 대표가 다시 연이어서 도전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체로는 당의 완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일 경우에 되게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4: 네.
5: 정청래 대표는 그런 정도의 리더십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임에 도전했고 45%를 얻었다. 이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당 전반에 아직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뭔가 새롭게 정비해가는 부정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국면에서의 이번에 경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그다음에 아까 최민희 후보 지금 1등으로 지금 최고위원 된걸 얘기했었는데 초반에 기세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역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0: 우선 그 고리시에는 대행하는 게 우선순으로는 원내대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득표순으로 돼 있어서
1: 예.
0: 일상적으로는 수석 최고가 크게 영향을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명막 기세 차원에서 그쪽 진영이 1등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쭉 보면은 명픽 대표라는 그런
3: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2: 이것이 상당히 큰 앞으로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증시 문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앞으로 터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바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걸러줄 그럴 타이밍을 저는 놓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되어야만이 이재명 대표의 실수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혁의 마인드로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제1의 어떤 보루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리스크가 곧바로 민주당의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번 공격할 걸 한 번만 공격하면 되는 그런 편리함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이번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뜨거우면서 친명계와 친청계로 내내 갈등이 심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통합으로 좀 나아가야 할 텐데 경선 기간 내내 불거졌던 갈등이 쉽게 좀 봉합이 되겠습니까?
0: 네, 일단 뭐 가장 일반적인 모든 그 행사가 갈등이 끝나고 나면은 통합을 더지는 거겠죠.
1: 예.
0: 좀 어려운 과제가 있을
3: 겁니다. 김만은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입니다.
0: 내부의 경선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적대적인 전쟁 형태로 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등의 내부에서 친박 친이 되기를 또 이 정도 양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참 심각하게 갔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여야 진영 정치가 아주 극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압축적으로 당 내부에서 표출이 됐다. 당의 구심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당들이 권력을 매개로 한 그런 카르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르텔 권력을 둘러싼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치열하게 아주 적대적인 싸움까지 하고 나서 이후에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주로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정파성이 아주 강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후에 그 배경에 있는 이른바 정파성 강한 유튜브들이 어떻게 사는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났어도 그 기세로 간다면은 그걸 무기로 한 싸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여권 내부의 각 정파를 대변해왔던 정치 여론을 주도했던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1: 예, 최고위원 경선도 관심이 참 높았는데 결국에는 친명 2명, 친청 3명이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친청계가 결집력이 좀 상당했어요.
2: 물론 여기서 이제 김민석 당 대표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어서
1: 예.
2: 그 구도는 뭐 투표를 한다면 그 구도는 깰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한 5명 최고위원 중에 친청이 3명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일정 부분 표의 등가성에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지만 친청계 3명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뭐 오늘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당의 독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것을 견제하겠다. 그런 것을 아주 유연하게 새로운 창조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당청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놀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3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간이 최고위원 3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앞으로 향후의 입지에서도 빈 공간이 상당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1: 예.
2: 또 친명계와 비주류를 통합하는 과제가 김민석 대표한테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그냥 쭉 가서 선거가 없으면 되는데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공천 싸움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와 친명계가 으르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대표가 여기서 과연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당대표는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예.
2: 그리고 직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보였을 때 그럼 당대표로서 이것에서 찬성을 할 수도 없고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럼 당신이 국무총리였을 때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은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 예.
0: 최고위원 친청 또는 친명 친서.
4: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호투표제 적용까지 가면서 김민석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신탄진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이제는 6km 구간 정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동홍천에서 춘천, 서종 부근 일대로 10km 구간에서만 주춤하고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 부근 일대로 6km 구간에서만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 모두 풀렸고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 터널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밀렸던 북부간선 도로가 조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졌고요. 영동대로는 삼성역 사거리에서 휘문고등학교 쪽으로 삼성역 부근에서는 크레인 전도 사고로 계속해서 1, 2차로가 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 8월 17일 월요일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은요, 팝과 가요로 준비했는데요. 첫 곡으로 에이브릴 라빈의 투모로우.
4: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YTN 뉴스 FM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은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또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달아 가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759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달의 소녀의 I Will Be There, 그리고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듣고 올게요.

이달의 소녀의 I Will Be There,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축하를 보낸 뒤 상생과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청사진을 여야가 함께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만큼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혁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퇴진시키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주정부 4기를 탄생시킨 우당으로서 새 당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뜨겁게 경쟁하고 견제할 때 진보 진영의 운동장이 넓어지고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신청해 주신 곡 두 곡 연달아서 준비했습니다. 고종선 님이 신청해 주신 NRG의 대한거나 만세, 그리고 1252번님 신청곡 디아의 날 위한 이별까지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비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선 직후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박성준 신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전당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현충원 참배 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모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오늘 당선 직후 수석 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초선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서울 잠실의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잠실동에 있는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 1개와 탄환 3발이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탄창폭은 3cm, 탄환은 9mm가량으로 총기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환이 실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고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의 끝곡으로는요. 애절한 사랑이야기 연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나라의 고백, 박원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11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 충청 이남지 곳곳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에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들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동홍천에서 춘천 사이로 이제는 4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양방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조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제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서울 시내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영동대로가 삼성역 사거리에서 휘문고등학교 쪽으로 삼성역 부근 크레인 전도 사고로 1차로가 부분 통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누적강수량 900mm를 넘어선 거제시를 비롯해 경남 남해안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새벽 시간 4차례나 발송됐습니다.
2: 네, 기존 이 호우 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호우 때 발송되는데 이렇게 수차례 발송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광영 기자입니다.
3: 한 시간에 무려 150mm가 넘는 기습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던 지난해 9월 군산.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비는 차량 침수나 하천 고립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로 직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의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한 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가 관측되는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때 발송합니다. 받는 즉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유도하는 건데 지난달 17일 대구 수성구 주민들이 처음 문자를 받았고 이번 경남 해안가 주민들이 두 번째입니다. 15분 동안 강수량이 25mm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에 새벽 1시대부터 4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거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mm, 30분만 내려도 침수되는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SNS에도 새벽에 긴급 문자를 보고 놀라 잠에서 깼다며 폭우 영상을 첨부한 게시글도 잇따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재난성 호우 문자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4: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물이 확 들이닥칠
0: 한국 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4: 정도의 비가 이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0: 기자입니다.
1: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2: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3: 이창호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상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
3: 왔는데
2: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1: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4년 전 강원도 광릉에서 12살 손자가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핵심 설계도인 ECU 사양서 공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ECU 사양서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굉음을 내며 차량이 질주합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6: 우연아! 우연아! 우연아!
5: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자동차 제조사 측은 9억 원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거진 최대 쟁점은 차량 전자제어장치 핵심 설계 문서인 ECU 사양서의 공개 여부. 운전자의 페달 신호를 ECU가 별도로 확인 제어하는지를 판별하고 정상 주행에서 나올 수 없는 차량 토크가 생길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운전자 실수 혹은 차량 시스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전체 문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7: 오픈할 거 다 오픈하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같이 화면 위에 들어놓고 같이 한번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5: 양측 입장을 전달받은 재판부는 일단 제조사 측으로부터 ECU 사양서 목차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목차를 토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 범위를 판단한 뒤 추가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8: 급발진 소송에서 판도라 상자인 ECU 사양서가 열리게 되는 것은 이 실체적 진실 발견 또 공정한 재판 차원에서 중요하고
5: ECU 사양서가 일부라도 공개되면 재판 결과뿐 아니라 국내 급발진 사례 검증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양측은 추후 별도의 감정인을 지정한 뒤 사고 차량 주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4: 정부는 전월세 불안의 원인으로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13 공급 대책에도 비아파트 지원책에 담겼는데 관건은 지속성 여부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9: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서울 20, 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집 중에 7집 꼴입니다.

0: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비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10년 평균 대비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1: 제일 또 장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0: 당장 정부가 앞세운 비아파트 공급 대책은 매입 임대 확대입니다. LH가 원가법을 병행해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 대책입니다. 두 동 지을 걸 한 동으로 지어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와 일조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민간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비아파트가 지닌 주거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단추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한시적 대책에 그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3: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면 아무래도 LH에서 하는 신축 매입 약정의 사업들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0: 정부는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4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민간 시장 회복 없이 공공 매입 물량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지난 7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줄어든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 가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임차 가구 가운데 전세는 37만여 가구로 61.9%, 월세는 22만 가구로 38.1%를 차지했습니다.
5: 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모카항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상륙함 한 척과 호위함 네 척 등 군함 다섯 척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 미사일은 예멘 남부 이부주와 타이즈주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고 사우디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국가안보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6: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대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7: 군의 보장하에 성전의 큰 보상과 함께 적절한 선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선물은 3만 달러, 약 50억 토만에 해당합니다. 이란 육군 총사령관입니다.
6: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두 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 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0: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해왔던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미 정상 간 우호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많은 전문가는 이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당시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엔 전격적으로 모든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3: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 게임을 중단했습니다. 한국과 몇 달간 전쟁 게임을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이 아주 도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번 훈련 축소 지시도 이런 평소의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반전의 카드가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방 예산과 핵심 무기가 소진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주둔했던 조지 워싱턴호까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에는 항공모함이 한 척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다소 관련이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란 전쟁에서 한국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었습니다.
3: 이런 모든 일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불분명합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많습니다. 제니타운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책임자입니다.
2: 당황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갑자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많은 대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가 근시안적인 실수이며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인도에서 힌두교 행사 관련 압사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신도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아침 6시 30분쯤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의 아쇼크담 힌두교 사원 인근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4: 올해 초 12살 남성 청소년에 대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IV 백신의 무료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어린 나이에 맞으면 접종 횟수도 줄고 질병 예방 효과도 뛰어난 만큼 빨리 접종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피부에 사마귀를 만드는 바이러스로 환부에 접촉했을 때 전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악화할 경우 여성은 자궁경부암, 질암 등을, 남성의 경우 항문암, 구인두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에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6년 사이 국내 HPV 신고 건수가 34% 넘게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암 발병 등 치명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호주의 경우 지난 2021년 25세 미만 여성 자궁경부암 신규 진단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더구나 항체 형성을 위해서는 6개월에 걸쳐 세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데 만 9세에서 만 13세까지는 두 번만 맞아도 항체 형성이 가능합니다.
6: 어린 나이에 맞으면

0: 면 이제 똑같은 백신을 접종을
1: 이대
0: 하더라도
1: 목동병원
0: 면역이 더
1: 소아청소년과
0: 잘생깁니다.
1: 교수입니다.
0: 항체가 더 이제 잘생기고 또더 높은 이제 농도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 정부가 HPV 무료 접종 대상을 올해 5월부터 기존 여성 청소년에 더해 만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만 12세 남아 접종률이 여전히 2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 남성 청소년의 59%, 영국 71.2%, 호주 77.7%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0: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나 이제 유지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2: 몇년전 일본에서는 자가 면역질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표류하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시속 8,700km 속도로 결국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구 궤도는 물론 달까지 점령하고 있는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무게 4톤, 길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달 뒷면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향했던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 상단 추진체입니다. 임무를 마친 뒤 통제를 잃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 달의 중력에 이끌려 서쪽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30m 크기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엄청난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 Falcon 9 upper stage that we've been tracking all these
6: 팰컨 9 상단부
5: months
6: 로켓이
5: is now
6: 지금
5: in
6: 아인슈타인
5: teeny
6: 크레이터 근처
5: little
6: 달 표면에
5: pieces
6: 산산조각
5: scattered
6: 맥이 터져
5: over
6: 있다는
5: the
6: 것을
5: surface of the
6: 확신합니다.
5: moon near Einstein crater.
6: 천체
4: 진짜 문제는
6: 물리학자입니다.
4: 이렇게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구 궤도에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100만 기 규모의 스타 마인드를 비롯해 각국이 쏘아올린 수많은 군집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나 파편들이 서로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는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 It could feasibly be within a few decades,
6: 수십 년
5: it's
6: 뒤에
5: actually
6: 우주
5: quite
6: 쓰레기에
5: hard to
6: 갇혀
5: get past,
6: 지구 밖으로
5: therefore,
6: 아예
5: because
6: 나가지
5: space is
6: 못할
5: so
6: 수도
5: crowded.
6: 있습니다. 정말
5: Yeah, it's called
6: 심각한
5: space
6: 문제입니다.
5: debris. Like, we should absolutely worry about it. It's getting to be a more serious problem.
6: 케임브리지
4: 지구
6: 대
4: 밖 달의
6: 천문학자입니다.
4: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0년대 탐사 시작 이후 인류가 달에 남겨둔 우주 쓰레기는 이미 200톤이 넘습니다. 지구 저궤도의 쓰레기는 대기권 마찰로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아 한번 버려진 쓰레기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7: The atmosphere of the moon is about the amount of
6: 달의
7: air
6: 전체
7: in a large
6: 대기는
7: building
6: 건물 하나를
7: spread
6: 채울
7: over the
6: 수준에
7: entire
6: 불과해
7: moon.
6: 로켓 배기가스만으로도
7: And so it's
6: 쉽게
7: easily
6: 망가질 만큼 매우
7: overwhelmed with rocket
6: 취약합니다.
7: exhaust. That's a fragile place.
6: 행성
4: 미국의
6: 과학자입니다.
4: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각국의 달 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 낳은 청구서가 인류의 발목을 잡기 전에 장비 폐기와 사후 처리를 강제할 국제적인 합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6: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이제 1시간 남짓 남았네요. 휴일을 보내주기 아쉬운 마음들, 좋은 음악으로 끝까지 채워드리겠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은 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곡,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로 문을 열죠. Always be my baby. 듣고 올게요.

YTN 뉴스 FM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4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은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까지 듣고 올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였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당대표 연임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는 숫자로는 졌지만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높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당대표 선거 후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싸웠지만 졌다며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나 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보내준 당원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지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신이 부족한 후보라 진 것 같다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공한 당대표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이제부터는 김 대표의 시간이고 어느 한쪽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대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치열했던 정청래 후보에게도 존경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자신은 문재기의 마음으로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요 두 곡 준비했는데요. 허각의 4월의 눈, 박정현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겨울 이야기 듣고 올게요.

허각의 4월의 눈, 박정현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겨울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11시 뉴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모카항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상륙함 한 척과 호위함 네 척 등 군함 다섯 척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 미사일은 예멘 남부 이브주와 타이즈주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고 사우디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인근의 모카항은 예멘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지리적 요충지로 후티 반군은 최근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지난 9일에도 모카에 있는 사우디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을 비판한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 주재대사를 소환했지만 일본 측은 불응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를 불렀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이투루프 섬 방문과 관련한 일본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투루프는 쿠릴 열대 일대의 4개 섬 중 하나입니다. 양국 간 갈등은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를 방문한 뒤 커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B2B의 봄날의 기억, 워너원의 이 자리에, 빅뱅의 블루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0: 네, 역대급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마치 고압 호수로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퍼부은 걸까요? 소멸한 태풍이 남긴 나비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1: 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고 하천과 계곡은 흙탕물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광복절 연휴 전남 광주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남해안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 호수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 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2: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13: 네.
12: 다음엔 저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어.

0: 이 기존 호우 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호우 때 발송되는데 이렇게 수차례 발송된 건 처음입니다. 이광영 기자입니다.
1: 한 시간에 무려 150mm가 넘는 기습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던 지난해 9월 군산.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비는 차량 침수나 하천 고립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로 직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의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가 관측되는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때 발송합니다. 받는 즉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유도하는 건데 지난달 17일 대구 수성구 주민들이 처음 문자를 받았고 이번 경남 해안가 주민들이 두 번째입니다. 15분 동안 강수량이 25mm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에 새벽 1시대부터 4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거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mm, 30분만 내려도 침수되는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SNS에도 새벽에 긴급 문자를 보고 놀라 잠에서 깼다며 폭우 영상을 첨부한 게시글도 잇따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재난성 호우 문자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2: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물이 확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가 이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문자 받으면 지체 없이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1: 최근 몇 년 사이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문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0: 뜨거운 바다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으면서 극한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가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3: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빗겨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4: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3: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5: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1차 과반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결선 투표 성격에 선호 투표까지 적용한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6: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승부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치

0: 신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거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나누어 더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근소하게 이겼지만 김 대표는 전국 대의원에서 66.69%, 권리당원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0: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5명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18.3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2: 언론개혁 외길 30년, 언론을 구석구석 아는 제가 잘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0: 4선의 현직 의원 신분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번 당선으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선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비피해 점검을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을 곧바로 단행하는 등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당대표 연임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는 숫자로는 졌지만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높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당대표 선거 후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싸웠지만 졌다며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나 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보내준 당원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지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신이 부족한 후보라 진 것 같다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공한 당대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이제부터는 김 대표의 시간이고 어느 한쪽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대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끝까지 치열했던 정청래 후보에게도 존경과 위로를 전한다며 자신은 문지기의 마음으로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당정일치를 내세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친청계가 과반이 3명을 차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최초로 1인 1표제가 적용돼 모든 권리당원이 같은 비중으로 투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 당정일치를 내건 김민석, 선명한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 간 경쟁에서 당심이 선택한 건 김민석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에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명청대전 이야기까지 나온 당청 관계보단 안정감을 선택한 겁니다.
5: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4: 충청과 영남, 강원, 수도권까지도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승부의 분수령이 된 건 민주당의 뿌리이자 핵심 호남이었습니다. 넉넉한 과반 57.5% 표심을 밀어줬는데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최적임자로 김 후보를 낙점했다는 분석입니다.
5: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김민석도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4: 다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개파간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은 친청계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인미에 김용호 후보가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원조 친명 김용 후보의 표를 몰아주려 했지만 한민수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6: 기승전.

0: 어떻게 죽을 줄 알겠습니까? 누가 반명이고 누가 분열주의자고 누가 신천입니까?
1: 최종적으로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켰고 이성윤, 한민수 후보까지 3명이 당선됐지만 친천계는 박선원, 서미아 후보 2명만 선출됐습니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최고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는 데 무리는 없지만 무게감이 더 큰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천계가 다수가 된 겁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 영광이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분출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포용과 통합에 이르는 것이 김 대표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네, 새롭게 출범한 김민석 후의 당면 과제는 전당대회 기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 봉합입니다. 당장 계파 간 대결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생결단 혈투의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한 달에 걸친 사투 끝,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주자들은 희비를 뒤로 한 채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으며 일단 훈훈한 마무리를 연출했지만 원팀 봉합은 흥조롭지만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당대회 전날 밤 최고위원 과반을 노린 신명계 후보들의 기습 사태와 친천계의 반발은 골물대로 골문 개파 간 골과 반목의 불씨를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4: 어제는 최고위로 후보 두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밀집 약점지 아니겠습니까?
3: 적통 논쟁부터 명청대전, 자기 정치 공방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달은 진영 대결은
5: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3: 급기야 신천지 의혹 제기를 계기로 서로를 향한 징계 예고까지 이르렀습니다.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3: 당심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공존이 어려운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목소리를 낸 이유기도 합니다.
7: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8: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3: 일단 조만간 본격화될 당직 인선이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김 대표가 후보 시절 계파와 지지 여부를 떠나 실력과 역량 중심의 탕평 인사를 공언한 만큼 통합형 인사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내 갈등 봉합과 함께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김민석 후 출범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지도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
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서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 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10: 잘못된 야당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의 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0: 알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남부지방 폭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밤중에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6: 매너 뚜껑도 다 열고 있고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5: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7: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5: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8: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방에 오고 다 들어오고.
5: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9: 차들은 몇 대가 파 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5: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10: 뭔 출근하러 갈키고.
5: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속출했는데요. 거제에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기자입니다.
11: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세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2: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0: 입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시 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아파트의 학교에 주차장까지 마을이 완전히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3: 거의 가슴바까지 왔으러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 가서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알면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2: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4: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2: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어제 새벽 6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임평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라낸 듯 산 비탈면이 깎여 있고 토사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흙 무더기는 바로 아래 주택을 덮쳤는데 집이 옆으로 무너지면서 저층부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길가에 주차됐던 차량도 나무 더미에 깔린 상태라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내며 차를 빼내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왕복 8차선 사거리가 멀리까지 황토색 흙탕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일부 차량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상가 앞 차도를 흙탕물이 집어삼켰고 마치 하천 급류처럼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물살을 못 이긴 차들이 밀려나면서 옆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부산에서도 단비인 줄 알았던 비가 100mm의 물폭탄으로 변하면서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극한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0: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 안쪽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권에 쏟아진 비는 많게는 시간당 100mm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낚시용품 수천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습니다.
5: 여기 새벽에 약 물으려고 나왔는데 물 이제 중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을 물으려면 정수기 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쫓깃쫓깃 휘쳐지도 어느 한 손가락이 푹 터져가고 그나마 삼촌이 내려와갖고 칼 갖고 복판에 찢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0: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

0: 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제가 5시쯤 돼서 내려가니까 출렁출렁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터 펌프가 있는데 거기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0: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3: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4: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3: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역대급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마치 고압호수로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됐을까요? 소멸한 태풍이 남긴 나비 효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고 하천과 계곡은 흙탕물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광복절 연휴, 전남 광주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남해안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호수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 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6: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7: 네.
6: 다음엔 저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압계 자체 이동이 굉장히 늦었어요.
7: 네.
6: 늦다 보니까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5: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사면이 매우 취약해진 만큼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7: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 웃고 아웅다웅 사는 게 인생이지. 모자라면 채워주

그럼 마주 보면 나란히 세상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맹세했는데.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밤중에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서슴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6: 매너 뚜껑도 다 열리고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5: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7: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5: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8: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구멍이 무고 다 들어오고.
5: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9: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5: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10: 언제가 내려갈기고.
5: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에 산불 진화장비와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거제와 통영 피해 현장에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굴착기, 트럭 등 장비 37대와 산림재난특수진화대 7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전문 인력 8명도 투입해 드론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과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속출했는데요. 거제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11: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3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2: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11: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13: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0: 교대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어제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는 60대 여성 A씨 자택을 덮쳐 A씨가 집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출동한 통영해경은 일일이 흙을 파내는 방식으로 1시간 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구조해냈습니다. 밤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했던 상황은 50개 넘게 발송된 재난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굵어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저녁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범람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현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윤 기자입니다.
3: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4: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3: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역대급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마치 고압호수로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된 걸까요? 소멸한 태풍이 남긴 나비 효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고 하천과 계곡은 흙탕물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광복절 연휴, 전남 광주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남해안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자

0: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 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2: 네.
1: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압계 자체 이동이 굉장히 늦었어요.
2: 네네네.
1: 늦다 보니까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0: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사면이 매우 취약해진 만큼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나는 그의 전부였는데 오늘은 지나간 여인이 돼요. 여왜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0: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밤중에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5: 맨홀 뚜껑도 다 열고 있고 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4: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6: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4: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7: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구방이 오고 다 들어오고.
4: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8: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4: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9: 뭔 출근하러 갈끼고.
4: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속출했는데요. 거제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0: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3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1: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10: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12: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래 성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0: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13: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10: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 아파트의 학교에 주차장까지 마을이 완전히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매몰되고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0: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1: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2: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1: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상가 앞 차도를 흙탕물이 집어삼켰고 마치 하청 급류처럼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물살을 못 이긴 차들이 밀려나면서 옆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거제시 거제면 남정마을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교량 밑으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다리 주변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돼 집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리 및 가로등까지 기울어져 있어 주민들은 다리까지 무너질까 두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통행이 제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도가 무너지면서 통행이 제한돼 있는데요. 상가 1층 점포 유리창도 전부 깨진 데다가 가게 앞으로는 집기류들이 나뒹굴고 있고 도로 위는 여전히 흙탕물에 덮여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도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거제 둔덕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대가 낮은 농경지가 모두 침수됐고 2m 높이 정도의 창고 건물도 지붕만 겨우 보이는 정도로 깊이 잠겼습니다. 경남 거제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4: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00mm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5: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4: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역대급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마치 고압호수로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을까요? 소멸한 태풍이 남긴 나비 효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고 하천과 계곡은 흙탕물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광복절 연휴, 전남 광주 남해안

0: 시작으로 경남 남해안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 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2: 네.
1: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압계 자체 이동이 굉장히 늦었어요.
2: 네네네.
1: 늦다 보니까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0: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사면이 매우 취약해진 만큼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번 극한호우는 뜨거운 바다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은 영향인데요.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강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5: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4: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6: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7: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5: 한밤중에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서슴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7: 매너 뚜껑도 다 열고 있고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6: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8: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6: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9: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구방이 오고 다 들어오고.
6: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0: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6: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11: 뭔 출근하러 갈키고.
6: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소방청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에 소방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어제 오후 3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전남, 창원에서 회복지원차 한 대씩 모두 4대와 인력 7명이 추가로 거제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어제 아침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거제와 통영에 배수 펌프차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5: 거제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3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3: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12: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14: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래 선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2: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 문제는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에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추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

0: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1: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밤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 다급했던 상황은 50개가 넘게 발송된 재난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굵어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저녁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범람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현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화면만 보더라도 폭우가 쏟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3: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5: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1: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

0: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파트와 학교, 주차장까지 마을이 완전히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0: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1: 거의 가슴바까지 왔으러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 갔어.
2: 경남 거제시 연천의 중점마을 이장입니다.
1: 이제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0: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3: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주민입니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0: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문제는 비가 아직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 앞서 내린 극한 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주의가 필요한데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자세한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새벽 3시와 1시 45분쯤 경남 거제와 통영에 각각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경남권의 경우 오늘 정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극한 호우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로선 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집중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 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 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4: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5: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8: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2: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8: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7: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0: 있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 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2: 네.
1: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압계 자체 이동이 굉장히 늦었어요.
2: 네네네.
1: 늦다 보니까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0: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사면이 매우 취약해진 만큼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렇게 뜨거운 바다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으면서 극한 호우로 이어졌는데요.
4: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가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 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빗겨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6: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5: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7: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8: 예보팀장이다.
7: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당정 일치를 내세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친청계가 과반인 3명을 차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최초로 1인 1표제가 적용돼 모든 권리당원이 같은 비중으로 투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 당정 일치를 내건 김민석, 선명한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 간 경쟁에서 당심이 선택한 건 김민석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에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명청대전 이야기까지 나온 당청 관계보단 안정감을 선택한 겁니다.
2: 국정의 중심인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입니다.
2: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1: 충청과 영남, 강원

0: 수도권까지도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승부의 분수령이 된 건 민주당의 뿌리이자 핵심 호남이었습니다. 넉넉한 과반 57.5% 표심을 밀어줬는데 내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최적임자로 김 후보를 낙점했다는 분석입니다.
1: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입니다.
1: 김민석도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0: 다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개파 간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은 친청계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인미에 김용호 후보가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원조 친명 김용 후보의 표를 몰아주려 했지만 한민수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1: 기승전
2: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입니다.
1: 정총리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누가 반명이고 누가 분열주의자고 누가 신천입니까?
0: 최종적으로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켰고 이성윤, 한민수 후보까지 3명이 당선됐지만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후보 2명만 선출됐습니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최고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는 데 무리는 없지만 무게감이 더 큰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청계가 다수가 된 겁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 영광이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분출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포용과 통합에 이르는 것이 김 대표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새롭게 출범한 김민석 후의 당면 과제는 전당대회 기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 봉합입니다. 당장 개파 간 대결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생결단 혈투의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한 달에 걸친 사투 끝,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주자들은 TV를 뒤로 한 채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으며 일단 훈훈한 마무리를 연출했지만 원팀 봉합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당대회 전날 밤 최고위원 과반을 노린 친명계 후보들의 기습 사퇴와 친청계의 반발은 골물대로 골문 개파 간 골과 반목의 불씨를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5: 어제는
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입니다.
5: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밀집 약점지 아니겠습니까?
4: 적통 논쟁부터 명청대전, 자기정치 공방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달은 진영 대결은
6: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정입니다.
6: 그 지역분을 닫아야 합니다.
4: 급기야 신천지 의혹 제기를 계기로 서로를 향한 징계 예고까지 이르렀습니다.
7: 제가 당대표가 되면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7: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4: 당심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공존이 어려운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목소리를 낸 이유기도 합니다.
8: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9: 경쟁이
2: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9: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4: 일단 조만간 본격화될 당직 인선이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김 대표가 후보 시절 개파와 지지 여부를 떠나 실력과 역량 중심의 탕평 인사를 공언한 만큼 통합형 인사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내 갈등 봉합과 함께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김민석 후 출범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지도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경남 거제의 수해 현장을 찾아 여당 대표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승리가 기쁘다기보다 그저 일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라며 밤낮 없이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입니다.
1: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뜁니다.
10: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김민석 신임 대표. 전당대회가 끝나자 새 지도부와 짧게 회의를 연 뒤 경남 거제의 수해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한밤중 산사태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0: 아파트 현장을 관계자들과 점검하고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된 사회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민들의 생활 환경과 심리 지원 현황을 두루 보고받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입니다.
1: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0: 김 대표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SNS에 글을 올려 승리가 기쁘다기보다 그저 일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라며 새벽부터 밤까지 민생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 날부터 곧장 일정을 시작한 김 대표는 취임 첫 주 전국을 돌며 현장 중심의 상징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당의 뿌리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내일은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까지 당의 정통성을 새기는 행보로 새 지도부의 출발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와 낙선자와 함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씻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 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5: 잘못된
2: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대국민의 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날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6: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8월 1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끼오 비앙가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가 부릅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귀엽게 한가,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가 불렀습니다.
0: 네, 사무엘 마리뇨. 이름만 봐도 남성인데 소프라노입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변성기가 오지 않아 주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성대 수술을 고심하던 끝에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성악을 해보라는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는 남성 소프라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됐죠.
1: 예전에는 카스트라토가 활동했는데 지금은 사실 카스트라토라는 게 그 청소년기 이전에 거세라는 그렇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거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테너처럼 가성을 사용한 발성으로 예전 카스트라토를 흉내내고 있죠. 근데 이 사무엘 마리뇨는 카스트라토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변성기가 안 왔으니까.
0: 이번 주 서울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는데 오는 8월 21일 사무엘 마리뇨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까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반주로

0: 팬들의 여러 아리아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죠.
1: 그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사멜 마리뉴는 여성 소프라노 가수를 위한 곡도 자주 부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의 노래 남성 소프라노 사멜 마리뉴가 부릅니다.

0: 드보르자기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의 노래 소프라노 사멜 마리뇨가 불렀습니다. 이번 주 서울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마리뇨도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제에 참가하는 음악가들 궁금합니다.
1: 케빈 첸과 베조드 압도라이모프 같은 피아니스트가 있고요. 케빈 첸은 지난 쇼팽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베조드 압도라이모프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주자로 1990년생. 이름이 좀 낯설지만 현재 세계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주자 중 한 명입니다.
0: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에만 사람이 몰리곤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음악가들을 발견하는 것도 음악 페스티벌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제에서 새로운 감독을 소개하듯이 음악제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검증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 나는 솔로 좋아하는데 이게 나는 솔로에서 제가 재미있게 보는 편은 어떤 편인지 아세요?
1: 어떤 편인가요?
0: 그 참가자들에게 관심이 가서 네. 그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을 때부터 재밌더라고요.
1: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
0: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정도의 애정만 있으면 그 애정이 커지더라고요. 그 방송에 대한 애정이.
1: 그렇죠. 보게 되면.
0: 근데 이제 새로운 이런 감독님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작품이 좋으면 그 감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1: 그렇죠.
0: 음악가들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처음에 그 프로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호감만 가지게 된다면
1: 맞죠.
0: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
1: 피아니스트 중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또 누가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평론가들이 베조드 압도라이모프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의 실력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0: 완전히 압도적이어서 압도라이프.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3악장 베조드 압도라이모프의 피아노 발레리 예르기예프가 지휘하는 콘세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푸티 주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이 사람 경찰이랑 연락을 꽤 많이 했네.
2: 그러게. 그리고 통화 내용이 자기 부인 사건 이야기야.
1: 부인 사건을 왜 담당 경찰이랑 이야기하지? 그것도 그 사건에 맡았던 경찰이랑.
3: 시작은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을 두고 특정 경찰관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확인해보니 단순한 연락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유흥주점 접대와 선물이 오갔고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두고 다소 수상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죠.
1: 잠깐만, 이 말 경찰이 한 거라고?
2: 어.
1: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이게?
2: 그저 사교자리였단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3: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흘린 건 아닌지,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죠. 하지만 최근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1: 이번에 구속된 경찰이 당시 수사 1과 팀장인 거지?
2: 맞아. 그런데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배당된 게 1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당시 수사 2과도 이걸 맡았어.
1: 그러면...
2: 지금 검찰이 그쪽 경찰관들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3: 현재 검찰은 수사 1과만이 아닌 수사 2과 사건 처리 과정에도 외부 청탁이나 경찰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사 무마가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실제 수사에 개입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텐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전망,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 수사 1과 수사 2과 뭐 다 엮이면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사건들은 뒤로 밀어두고요. 수사 무마 의혹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무마해달라 했다는 그런 의혹인 겁니까?
4: 네, 보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 양정원 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 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사건을 맡고 있던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경감을 소개받았고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로 공개된 통화를 보면 송경감이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드러난 경위도 특이합니다. 검찰이 남편 이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아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수상한 접촉이 걸려나온 거죠. 다만 이 과정에 양정원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사건을 보다 보면 뭐 수사 1과 2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왜 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배당이 됐던 건가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둬야 뒤에 나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4: 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0: 여러 차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인 별개의 사건들이다 보니 강남서 수사 1과와 수사 2과에 각각 배당된 거죠. 그런데 두 사건에 운명이 갈렸습니다. 송경감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 1과는 2024년 12월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반면 수사 2과 사건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중지됐다가 올해 초에 재개됐고 양정원 씨도 지난 4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건의 무혐의로 전체가 끝난 게 아니었고 문제의 접대 시점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수사 2과에는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1: 일단 수사 1과부터 보면 최근에 당시 1과 팀장이었던 송경감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기억하기로는 검찰이 지난 4월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었단 말이죠. 넉 달 사이에 뭐가 바뀌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0: 우선 송경감이 받는 의혹부터 정리하면 이 씨에게서 접대와 선물을 받고 수사 진행상을 알려주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보도된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51만 원 상당의 향응, 7월에는 명품 스카프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그 향응과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 자체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분명치 않다고 본 거죠. 그런데 넉 달 사이 검찰이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송경감이 접대 직후 이 씨에게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결과로 말해줄게 라고 하고 양정원 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죠.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자료가 쌓이자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1: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을 보면 이야기가 양정원 씨 사건 하나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송경감이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나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준 정황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뭐 상품권이 수천만 원 상당 발견됐다는 의혹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송경감을 상대로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된 겁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양정원 씨 사건 말고도 이른바 사건 장사 정황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자신 맡은 사건의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 뒤에 다시 찾아가 또 금품을 받은 정황,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의 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3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과 상품권 3천만 원 상당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여기에 검찰 조사를 앞둔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아니라 친분에 따른 돈 거래라고 말하라며 이른바 진술 코칭을 하고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까지 확보됐다고 하죠. 첫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건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됐다는 정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장에 적힌 혐의 의혹 단계라는 점은 전제하고 봐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다, 뭐 사건 무마가 있었다 이 뜻은 아니라는 점 꼭 구분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사 2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 2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또 이 다른 의혹 이건 뭔가요? 이 핵심 뭡니까?
0: 핵심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손을 대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2과 팀장이 지난해 7월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들 혐의는 명확한데 양 씨 혐의는 애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실제 취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경찰청 소속 비경정이 남편 이 씨에게 수사 2과 팀장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통화한 지 2, 3일 만에 그 권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공교롭죠. 수사 1과 건이 이미 끝난 사건을 둘러싼 접대가 문제라면 수사 2과 건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 개입 시도가 있었냐는 문제라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자, 수사 무마 의혹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법에 수사 무마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또는 뭐 어디까지 사실로 드러나야 해당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형법 어디에도 수사무마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 갈래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첫째, 뇌물죄입니다. 경찰관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느냐.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부탁이 노골적이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 대가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교 자리에 불과했는지 만난 시점과 액수, 반복성, 대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둘째, 공무상 비밀도 설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리 방향은 직무상 비밀인데 이걸 사건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경감의 구속 제명이기도 하고요. 셋째, 실제로 사건 처리를 비틀었다면 직권남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도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마가 성공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1: 특히 내가 담당 수사관한테 이 얘기했다라는 말과 실제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넣어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말 그대로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실제 수사에 손을 댄 건지 이걸 가려내려면 어떤 증거들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얘기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개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과시하려던 허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얘기를 한 경우에도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담당 수사관의 진술입니다. 팀장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게 지시나 압박으로 느껴졌는지입니다. 둘, 사건 기록 자체입니다. 조사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든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이례적인 흔적이 있는지. 셋, 시점의 맞물림입니다. 접대나 통화 직후에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면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내부 보고와 결제 기록입니다. 결국 말과 기록을 대조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설령 허세였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개입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 해도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입까지 확인되면 죄책은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경찰 한 명이 개인의 일탈로 끝날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 수사를 통해서 외부 청탁이나 압력 때문에 수사가 왜곡됐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미 내려졌던 혐의협상 같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사건 자체를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까?
0: 네,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라서 한 번 내려졌다고 해도 사건이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재수사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소인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직접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없어도 불송치 기록은 일단 검찰로 보내 검토받게 되는데 검사가 보기에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도 숨은 물증이나 새 진술 같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다시 사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고요.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차이죠. 그래서 수사 과정이 청탁으로 왜곡됐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수사 일가 사건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이과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장혜진의 꿈의 대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2: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3: 한밤중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5: 맨홀 뚜껑도 다 열고 있고 다 그랬어요. 갑자기
6: 경남 거제 시민입니다.
5: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4: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7: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6: 거제 시민입니다.
7: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4: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8: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6: 거제 시민입니다.
8: 주방이 오고 다 들어오고.
4: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0: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파도가 산산조각 났고 한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2: 통영 시민입니다.
1: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0: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3: 뭔 출근하러 가키고.
0: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5: 거제에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3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7: 거기에서
2: 아파트 6층 주민입니다.
7: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6: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8: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 구조 통지는 안내 방송입니다.
8: 성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6: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9: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10: 거의 가슴바까지 와서로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
2: 마을 이장입니다.
10: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알면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9: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11: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9: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부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5: 극한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0: 사람이 찢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1: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 제가 5시쯤 됐어요. 내려가니까.
2: 목욕탕 업주입니다.
0: 출렁출렁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트 펌프가 있는데 거기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1: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경남 거제에는 새벽 동안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4차례나 발송됐습니다.
4: 시간당 강수량 100mm라는 게 어느 정도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6: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6: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 일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산사태 우려가 잦아든 건 아닙니다.
4: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7: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8: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2: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입니다.
8: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7: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2: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입니다.
8: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7: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0: 도시의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네,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을 포함한 남해안엔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2: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은데요.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현재 남해안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지만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정오까지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그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앞선 집중호우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네, 자세한 비 현황과 전망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4: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에 여전히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서 또다시 강수대가 발달한 모습인데요.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지고 제주도 서귀포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거제는 95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영에도 7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오후에는 또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일부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비탈과 같은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국민들은 재난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남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휴 3일 동안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가 내렸습니다.
2: 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자, 이번 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에 달하는 비가 단 3일 동안에 쏟아졌다. 이게 경남 남해안의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5: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그 극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1: 네.
5: 조금 전에 집계에서도 보면 어제 오후 집계로만 봐도 90%인데 이제 연간 평균 강수량이 거제가 930mm 정도, 그리고 그 통영이 730mm 정도 되니까
1: 예.
5: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한철 전체 내릴 비가 3일 만에 다 내린 상태가 되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강우 이후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비가 많이 내린 것도 걱정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은데 방재 측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5: 지금 현재 그 호우에 있어서도 사망자도 발생을 하셨고 그리고 사망자께서는 집에 계시다가 산사태로 피해를 입으셨죠. 그래서 거제 부상자도 거제 두 분, 통영 한 분, 울산 한 분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방재 측면에서는 지금 재난이 2차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부분에 있어서는요. 비가 그친 상황에서 이제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우를 직접 당한 지금 거제, 통영,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 단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사태라는 건 광역적인 위험성을 좀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비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극한호우로 집중이 됐지만 넓은 지역에 오는 비는 몰리게 돼 있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면서 땅 밑으로 몰려드는 것은 낮은 곳에 저지대 취약한 부분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상태가 되겠고요. 48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6: 남해안 지역,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에 대해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우성입니다. 잠시 휴가와 연휴로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해봅시다 인사드리는데요. 아,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남부지방에서는 제발 해 좀 보자라는 말이 간절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비 피해가 있었는데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2차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구 뉴스셰퍼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시원한 단비처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응원을 방송으로 전하시고 싶으시거나 지금 궁금한 뉴스와 경제 상황, 혹시라도 BPA 지역에 계시면 그곳의 상황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궁금한 건 간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전망이기도 하죠. 잠시 후 최창규 본부장이 전해드리고요. 억수 같은 급격한 변화로 오히려 궁금한 걱정인 김정은 러브콜 트럼프의 속내, 또 잡아먹힐 뻔하다가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한 한국 출신 개의 견생 역전까지 궁금한 다양한 이야기들 외신의 이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쪼록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한 지금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해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 뜹니다. 어서 해봅시다.

0: 네, 6시 22분 08초 지났습니다. 바쁜 출근길 알아야 할 뉴스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첫끼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뉴스 첫끼 강영구입니다.
0: 아, 이건 정말 물폭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첫 소식이요.
1: 가뭄으로 고통받던 경남, 이번엔 극한 호우.
0: 네, 가뭄이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면 모든 걸 쓸어 내려가잖아요. 많은 비 내렸어요.
1: 네, 경남 거제에서 어제 하루만 577.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972년 관측 이래 지역 일강수량 최고 기록이고요. 전국 역대 일강수량 가운데서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폭우였습니다. 어제 거제보다 비가 많이 온 경우는 태풍 루사가 상륙했던 2002년 8월 30일에 강릉과 대관령뿐인데요. 거제뿐만 아니라 통영에서도 409.7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0: 네, 한 분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틀 동안 여름 내내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1: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에서 소멸을 했는데 이 돌핀의 잔해인 비구름이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한반도로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이 불면서 마치 비가 고압 호수로 물을 뿌리듯이 이렇게 쏟아지게 된 겁니다.
0: 이게 지난번 강남에도 그렇고 지금 서울, 경기 이 방송을 FM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피해도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남부지역 아직 비가 안 끝났죠?
1: 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다시 호우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정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는데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9시 기준 이재민은 총 564명이고 아직 집에 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습니다.
0: 네, 지진 피해 때도 여러분 직접 오는 초진보다는 여진들 때문에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비로 이미 약해진 땅 더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모두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정치 소식 이죠.
1: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는 김민석.
0: 네, 정말 이게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경쟁을 통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결국 선출됐네요.
1: 네, 이번 당대표 경선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0: 어제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이었습니다.
1: 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쳐 순위를 정했는데요. 김민석 후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고 이후 진행된 선호 투표를 통한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김민석 후보는 최종 득표 54.08%로 승리했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득표했죠.
0: 네, 송영길 후보의 표가 또 도움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승부를 가른 것 역시 이 송영길 후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남 당심이었죠?
1: 네, 충청, 영남, 강원, 수도권까지 두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뿌리이자 핵심인 호남에서 57.5%의 과반을 김민석 후보에게 몰아줬습니다.
0: 자, 새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됐습니다.
1: 네, 득표율 순서대로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네. 친정청래, 그러니까 친청 후보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3명이고 친이재명, 친명 후보는 2명이 선출됐죠.
0: 예, 또 뭐 지명직이 있기 때문에 최종 숫자에서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또 김용 후보, 우원식 전 국회의장, 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응원도 막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 구성에서 과반을 친명 후보가 차지할 수 있도록 김용호 후보 또 임미애 후보

0: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격화 있었는데요. 통합 그리고 계파 갈등 해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1: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트럼프.
0: 네, 이건 저희가 뭐 외신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 네, 을지 자유의 방패 UFS는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반도 방위 훈련입니다.
0: 네.
1: 방어 성격의 훈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북한을 언급하면서 취소하기는 너무 늦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 되면 우리 국군
1: 그건
0: 통수권자나
1: 네.
0: 우리 군사령부가 지휘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증을 통하겠다는 건데 이 취소가 되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1: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했다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자세한 소식은 외신 때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엔 ISA 핀셋 손질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손을 본다고 합니다.
1: 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을 하고 3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던 기존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좀 모였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 결국은 투자자들의 지적을 좀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기존의 ISA처럼 만기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또 납입 한도 2월도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러면 기존 ISA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1: 납입 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 원입니다. 또 생산적 금융 IS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에 세금이 전혀 없죠.
0: 예.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 코너 시간 이어지니까요.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뉴스 C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0: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0: 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뉴스들 한입에 쏙쏙 넣을 수 있도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전 세계의 소식을 또 한입에 쏙쏙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0: 네, 자 앞서 뉴스 첫 끼 시간에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아시는 분 있으면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좀 문자 좀 보내십시오.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네. 그리고 훈련을 축소하고 이런 건 어마어마한 예산과 규모와 인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1: 맞습니다. 이제 16일이죠. 이틀 전에 본인의 이 SNS에다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네.
1: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별로 효율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취임 만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 미국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연합훈련 자체가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0: 네.
1: 믿을 수가 없는데 요거에 이어서 어제는 뭘 올렸냐면요. 김정은이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그 인터넷 짤 같은 걸 올린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 Are we cool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네.
1: 트럼프 우리 사이 괜찮지?
0: 네. 우리 멋지지? 뭐 이런 거잖아요.
1: 네. 요거를 올려가지고 진짜로 자기는 이제 김정은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0: 예.
1: 지금 이 소셜미디어에 이걸 올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 4분이었습니다.
0: 어제 아침이네요.
1: 근데 어제부터 이제 연합훈련이 시작되거든요.
0: 예.
1: 말하자면 훈련 시간 시작을

0: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이런 걸 이제 올려가지고 군대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1: 예,
0: 그런데
1: 군통수권자인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훈련은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좀 요구를 했으니까
1: 네.
0: 앞으로 훈련이 또 어떻게 줄어들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거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고요. 아니, 평양 거리 가보면 미제 침략, 이거 아직도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뭐 국제사회 완전한 친구도 완전한 적도 없잖아요. 이게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돈 얘기도 나왔고요. 갑작스럽게
0: 네.
1: 분위기 전환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좀 어렵잖아요. 출구가 없고. 그런 걸까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기 때 2016년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 너무 돈 많이 들고 우리가 심지어 뭐 한국에다가 뭐 미군을 뭐 3만 명 넘게 보냈는데 3만 명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다 알잖아요. 2만 4천 명인
1: 방위비도 막
0: 거.
1: 부풀려서 얘기하고요.
0: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북한한테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서
1: 네.
0: 예전에 뭐그 싱가포르나 베트남에서 만났던 것처럼
1: 네.
0: 다시 한번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예측이 좀 되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한국 측에서 사양하겠다. 노 땡스라고 답했다고 또
1: 예,
0: 썼어요.
1: 당신 의견은 존중해. 고마워.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외교적 사안을
0: 예. 그냥 SNS에 그냥
1: 아니
0: 올리는 거예요.
1: 참뭐 굉장히
0: 아니,
1: 당황스럽네요.
0: 그리고 예스라고 지금 하는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에. 아무도
1: 맞습니다.
0: 없는데 왜 우리한테만 또 뭐라
1: 우리
0: 그래.
1: 국익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간 선거라든지 또 트럼프가 지난 싱가포르 김정은과의 2018년 19년 때도 노벨상도 나름 바라셨던 분이고 욕심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뭐라고 반응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0: 미국 정치권은 이 여야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비판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의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1: 네.
0: 한국과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 이거 관계를 좀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1: 가벼워 보여요.
0: 우려스럽다. 예,
1: 네.
0: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걸프전 참전 용사이자 이 공화당의 이 상원의원 마크 켈리 의원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외신도 뭐 비판과 이번 상황을 좀뭐 판단을 했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 같은 게시물이라고 얘기를
1: 네.
0: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이 뒤처져 있는 조선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 예.
0: 양국 경제 협력이 균열될 우려도 있다.
1: 돈왜 빨리 안 보내냐? 뭐 한국 정부로 살살 긁는 거죠, 사실은.
0: 그렇게 볼 수도
1: 김정은과
0: 있죠.
1: 친해 이러면서. 네.
0: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여러 감정을 좀 느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 네.
0: 우리한테 주한미국 병력 뭐 이런 거 문제로 계속 우리를 바가지를 긁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요청을 해왔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로 김정은 다시 올 수도 있는 희망을 좀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트럼프의 돌발 행동 자체는 당황스러운데요. 한편으로는 지난 8.15 때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전쟁이 완전 끝난 상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경박한 트럼프 아저씨의 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고도의 외교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과 이란 전쟁을 그럼 봐야 돼요. 이거 정말 탈출이 없는데 일단 휴전 끝났습니다. 끝나가는 거죠.
0: 네,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6월 17일에 이제 MOU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서 17일 날 양해각서에 따른 휴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 네.
0: 다시 전쟁을
1: 다시 쏴야 됩니까, 미사일?
0: 하는 건지 안한 건지 저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1: 예.
0: 미국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의 뭐 자산을 계속 동결을 하고 그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1: 그랬죠.
0: 이란이 지금 꽉 움츠리고 있는 이 거북이를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과연 그게 지금 먹힐 것이냐 지금 외신들이 좀 우려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란도 지금 뭐 해협 그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놓지 않고
1: 맞아요.
0: 있고요. 이란도 지금 전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더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1: 맞습니다.
0: 것이고요.
1: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여파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증시 시간에 최창규 본부장과 얘기하겠고요. 이 전쟁에 비싼 무기로 막았어. 최첨단 무기로 막았는데 저렴한 무기로 공격하면서 점점점 마치 속내를 카드를 다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란도 군사력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 전쟁할 수 있는 상태인가 봐요.
0: 맞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 평화 뭐 이 협의 한 두 달 동안 전시 체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국가 안보 시스템을 완전 다 뜯어 고쳤습니다.
1: 네.
0: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미사일과 무기 이 드론에 대한 생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1: 네.
0: 혁명수비대와 이 정규군 예전에 이게 두 개가 굉장히 크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에 지휘체계 통합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1: 네.
0: 와중에 또 혁명수비대에서 좀 잘 나갔던 사령관들을 뭐 정규군에 좀 변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외신의 평가입니다.
1: 예, 신정 통합 체제에서의 그 신정 지도자를 친위하는 성격의 혁명수비대가 이제 정규군하고 합쳐지고요. 오히려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민주화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게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쪼록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머리 무거운 상황을 좀 쉽게 좀 뭐랄까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못생긴 게 대회. 못생긴 멍멍이 대회입니다. 세계 대회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이 가장 못생긴 게 대회에서 이 좀 특이한 강아지 이력을 가진 강아지가 우승했는데
1: 네.
0: 이 지니 루라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가 한국에서 구조된 뒤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대요.
1: 구조된 멍멍이군요.
0: 네.
1: 그런데 이거 잘생겼다 못생겼다에 인간의 편견 아닌가요? 동물계에서 어떻게 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멍멍이가 못생겼나요? 아, 전 너무 귀엽기만 한데.
0: 그러니까요. 아, 저도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1: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둘과 약간 닮은 듯한 느낌도. 어쨌든 이제
0: 혀가 좀 길죠.
1: 비슷합니다.
0: 혀가 좀 긴데.
1: 아침에 좀 웃으시라고 저희가.
0: 이 지니루 강아지가 4년 전에 한국 산악지역 이 산에서 나무 상자에 갇힌 데 발견이 됐대요.
1: 아, 갇혀서 구조됐군요.
0: 네, 그래서 원래는 도축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라는 게 그들의 추측인데 아무래도
1: 네.
0: 이제 미국에 입양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도 나가고 이 독특한 외모에 자신을 매력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서 이번에 우승을 해서 상금 5천 달러를 받게 됐고요.
1: 예.
0: 방송 여러 가지 뭐 아침 방송 같은 데 많이 나가고 말하자면 견생 역전을 이루어냈다.
1: 한국산에서 도축장으로 갈 것 같았던 퍼그. 이 얼굴이 납작한 견종 아시죠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이용주 외신캐스터 코너 저희가 나중에 업로드할 건데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견생 역전이네요.
0: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일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나 호스피스 시설
1: 맞아요.
0: 이런 데 방문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기쁨을 더 주고
1: 네.
0: 가장 못생긴 게 그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디는 네. 삶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자, 이 구조된 지니 루 한국에서 구조돼서 미국 가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게 대회에서 우승했고 상금도 5천 달러나 받았거든요. 이 지니 루는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외신 뉴스였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광복절 대체 공휴일까지 보내고 화요일 날 오늘은 우리 증시가 엽니다. 그 사이 뉴욕 증시는 두 번 열렸는데요.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이란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또 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야기도 다가오잖아요. 아, 이 변화, 우리의 증시가 조금 상승 회복세로 탄탄하게 가나 싶은데 또 변수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 시간 바로 귀를 쫑긋 세워서 YTN FM 94.5MHz 라디오도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경제라디오도 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앞서 뭐 이란 얘기도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미국 그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S&P 500 부정 종목 중에 74%가 하락했습니다.
0: 네.
1: 낙폭만 놓고 따진다면 뭐 다우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S&P 500이 마이너스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0: 예.
1: 지수 낙폭만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빠진 종목의 개수만 놓고 따진다면
0: 예.
1: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하락의 질은 좋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전체적으로 나빠.

0: 졌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것 같고요. 특정 종목이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주가 상황도 그렇지만 국채 시장도 조금 뭐랄까요? 이상해요. 흐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맞습니다. 예,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단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0: 네.
1: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여기서 국채는 다 미국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0: 예.
1: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7% 안팎까지 올랐고요. 30년물은 5.3%까지 치솟았는데요.
0: 예.
1: 2007년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냐? 이유를 좀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0: 예.
1: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그런데다가 시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첫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역시 AI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최근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는 갖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알파벳이 대규모 달러채를 발행한 데 이어서 호주 달러 회사채 검토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말라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0: 예.
1: 부분들이 장기 금리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유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장기 금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0: 돈의 흐름의 방향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정부도 돈을 찍어냅니다. 빚을 내고 있는데 AI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빚을 찍어내면서 갑자기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쟁하는 상황까지 됐고, 이렇게 30년물이나 장기 국채 같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년물이 5.3%를 기록했다.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한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0: 예.
1: 먼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0: 네.
1: 이런 금리 상승으로 말미암아 할인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은 실적이 아직 없거나 작지만 장기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미국의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0: 예.
1: 그리고 적자 상태인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일부 전기차, 바이오, 그리고 아직 상업화 이전인 일부 SMR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0: 예.
1: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30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돈을 밖에서 많이 끌어와야 하는 기업들은 조금 우려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의 돈의 움직임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미리 움직이잖아요. 아,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 돈이 성장주라든지 기대감을 높게 받고 있는 주에서 방어주, 배당주,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또 궁금해합니다.
1: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미국 상황을 놓고 따진다면 경기는 조금씩 식고 있는데 유가와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대응을 할
0: 네.
1: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아직은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고요. 왜 그러냐면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저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시장을 그로스나 방어주, 즉 성장주나 방어주로 나누기보다는 캐시플로우,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과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다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현금 흐름이 강한 성장주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방어주라고 해서 전부 방어주가 좋은 게 아니라 부채가 많거나 밸류에이션이 높다면 오히려 금리 상

0: 같은 게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성장주나 가치주를 따져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좀 어려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네, 어려운
0: 있습니다.
1: 장세다라고 최창규 본부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처럼요 버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안정, 안정이면 또 위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성장이고 위기를 추종하지만 충분하게 자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야? 이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오늘 우리 증시에 열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 요즘 자기 재산들을 많이 태워놓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1: 시작부터 좀 부담이 있을까요?
0: 일단 미국 지수만 놓고 따진다면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 연결되는 지표들은 양호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 네.
0: 특히 MSCI 코리아 ETF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본다면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 상승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SK하이닉스 ADR도 3%, 마이크론도 4% 상승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MSCI 코리아 ETF도 지난 금요일날 0.6% 올랐고요.
1: 예.
0: 어젯밤에도 2.98%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7,000포인트를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대신에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으니까,
1: 예.
0: 뭐, 장 초반에 뭐 급격하게 따라가신다든지, 그런 매매 하시기보다는 장 초반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셨다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 예, 뭐 야구는 공 기다리면 결국 아웃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은 공 맞는 공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도 됩니다. 7,000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뭐 약간 유튜브용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7,000피 안정적으로 넘어설까요?
0: 일단은 저는 뭐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좀 먼저 보고 있습니다. 왜
1: 네.
0: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최근에 한국 수급, 특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많이 다쳤거든요. 다쳤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좀
1: 네.
0: 단기적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의 손실률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1: 예.
0: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에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어찌 본다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1: 예.
0: 결국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을 찾는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본다면 바스켓으로 한국을 사는 비차익 거래보다 개별 종목을 사는 그런
1: 아.
0: 선별적 알파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도 좀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엔트로픽의 IPO 및 기업 설명회
1: 네.
0: 관련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7,000포인트 돌파 및 안착 이번 주에 기대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예, 물론 이건 여러분 저희의 예측이고요. 실제 시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지셔야 된다는 점늘 말씀드리고요. FOMC도 예고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좀 매파적 발언이 나와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굳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FOMC는 9월 달에 예정되어
1: 네.
0: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건지 떨어뜨릴 건지 일단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 CPI나 PPI 같은 물가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물가발 금리 인상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1: 네.
0: 그래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절반 이하, 즉 금리 인상 확률이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FOMC 의사록입니다.
1: 네.
0: 지난 FOMC에서
1: 20일날, 네.
0: 세 분이 금리 인상 쪽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특히 물가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그리고
1: 네.
0: 고용이 최근에 고용 지표가 많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연준 의사들의 판단이 어떨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1: 네.
0: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부담이긴 하지만 물가를
1: 알겠습니다.
0: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보다는 동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0일 회의록이 나오면 공개되면 저희가 또 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그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현재는 제주 남부지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서부 일부 지역은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24.3도, 대구 24.6도, 전주 24.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화요일이지만 한 주의 시작인 느낌이라서 도로도 분주합니다.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에서 노원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동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은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4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에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거제와 통영 피해 현장에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굴착기, 트럭 등 장비 37대와 산림재난특수진화대 7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전문 인력 8명도 투입해 드론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과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45.92%인 정청래 후보를 꺾고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55.94%, 대의원 투표에서 66.69%, 국민 여론조사에서 49.30%를 득표했는데 이를 종합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엔 실패하면서 선호 투표가 적용됐습니다.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 성격으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최하위 득표자인 송영길 후보의 2순위 선택을 나눠 가진 결과 김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최종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선 뒤 첫 일정으로 경남 거제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대표는 산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옥호동 아파트와 이재민이 머무는 임시 거주시설을 둘러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현충원 참배 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통영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피해 현장 점검 일정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남도당에 중앙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와 낙선자와 함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싣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줄어든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 가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임차 가구 가운데 전세는 37만여 가구로 61.9%, 월세는 22만여 가구로 38.1%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69.7%, 월세 가구가 30.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설정한 협상 시한 60일이 만료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양해각서에 60일 시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는 60일 시한이라는 제목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이란은 압박이나 시간적 제약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애초 60일 휴전이라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연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MOU 연장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6월 체결된 이란과의 종전 MOU는 60일간의 협상 시한을 뒀는데 이 기한이 17일 만료되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MOU는 사실상 지난달부터 흐지부지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국가 부채 증가와 대규모 발행 여파에 이란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로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6월에 기록한 5.44%의 근접

급하며 19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미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신규 발행 입찰에서 2001년 이후 최고 금리인 5.22%를 기록한 데 이어 매도세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경남 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극한 호우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은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포화 상태라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는 오늘부터는 남쪽의 열기와 습기 탓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60%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0: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휴가를 맞아 자리를 비운 뉴스명당 장성철 대표를 대신해 오늘 하루 스페셜 MC를 맡게 된 뉴스명당 비대위원장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집권여당의 새로운 2년을 책임질 신임 당대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4선의 중진 의원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립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이라는 최고위원 결과 역시 묘한 변수의 뉘앙스를 남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출마 선언 때부터 함께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당선을 도왔던 당내 중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해 전당대회 결과와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 변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0: 뉴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전을 정용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반갑습니다. 뉴하.
1: 반갑습니다.
0: 네, 첫 번째 뉴스 무엇입니까?
1: 첫 번째 뉴스는 200년 만에 물폭탄입니다.
0: 네, 거제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1: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거의 다 쏟아졌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제 야호 이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좀 돌아봤는데 연휴 때 거제 야호 너무 유행이라서 가려고 했는데 아, 물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고요. 네. 얼마나 비가 왔냐면 1시간 만에 성인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0: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와.
0: 보통 이제 시간당 30에서 50mm만 내려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여기보다 두세 배가 또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당 강수량 또 하루 강수량 모두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제 이런 강도의 비가 거제에서는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1: 네.
0: 말 그대로 기록을 새로 쓴 폭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의 비라면은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관련해서 산사태 피해 지역이죠.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소유 씨 연결해서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죠? 아, 연결이 됐습니까? 관측일에 기록을 갈아치운 거제 폭우 거주하면서 이런 폭우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아니요. 거제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폭우는 처음이었어요. 비가 자주 오는 편이긴 하지만 차가 홍수에 떠내려고 하고 토산물에 지역이 침수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1: 네.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 그 옥포동을 비롯해서 거제 피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옥탑방과 반지하 주택들은 이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고 저희 지역 옥포동은 산사태로 아파트가 무너져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또 집 앞 도로는 보도블록이 깨지고 무너져 내려서 주민들이 위험하게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고요.
1: 예.
2: 어젯밤 저희 집 앞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 경찰 한 분께서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2차 네. 교통사고가 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폭우 당시에는 배수구 위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물길을 뚫어야 했을 정도로
1: 네.
2: 초기 대응과 기반 시설 관리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됐고요. 그 외에도 좀 정부가 지원해야 될 다른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사실 지방이라는 이유로 매체나 정부 관심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1: 네.
2: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속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피해 복구를 빨리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거제는 서민 동시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아파트 1층은 산사태나 홍수가 일어날 시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실상 봉변을 당할 위험이 커요. 따라서 지방과 1층 사이의 거리가 좁고 산과 밀접하게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들에 대한 예방책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 아, 그러겠네요.
2: 네, 또한 거제는 현재 지반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특히 오포고등학교 뒤쪽 도로와 산이 무너지면 버스터미널이 있는 고현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요.
1: 네.
2: 터널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터널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므로 정부가 핵심 취약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예비 순찰을 대폭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또 이번 경우에는 배수구 위치 표시 개선처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배수구가 좀 잘 보여야 그런 복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이런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거제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정윤규 기자님. 그런데 네. 요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올 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제 그 100년짜리 비가 몇 년 간격으로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이 배경으로 기후 변화 꼽습니다.
1: 네.
0: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좀 더 많은 수증기를 품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한 폭우를 만드는 건데요.
1: 네.
0: 실제로 국제기구도 지구기온이 1도 정도 오르면 집중호우의 강도가 약 7% 정도 세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날씨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재난 대비 기준은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0년에 한 번 올 비라고 생각하고 방제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폭우가 좀 더 자주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우산만 좀 더 큰 걸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비 막는 기준 자체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기후변화가 있는 만큼 기준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김민석호 출범입니다.
0: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승부 어디서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1: 네, 김 대표의 승리를 만든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왔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호남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위기감.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의 적통론이 생각만큼 통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먼저 호남이 승부를 갈랐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두 사람이 1%포인트 안팎으로 좀 엎치락하고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호남에서 김 대표가 57% 넘게 득표를 하면서 격차를 확 벌렸고요. 정 의원이 이후에 좀 수도권에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호남에서 벌어진 점수 차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위기감인데요. 제가 친청계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정을 했는데
0: 네.
1: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조기 레임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기로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김 대표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또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의 적통론 기대만큼 먹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김민석 캠프 쪽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0: 네.
1: 정 의원이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좀 이어지는 민주당 정통성 이걸 좀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너가 정말 적통 맞아? 이런 의심이 커졌고 결국 이게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0: 네.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ABC 플랜을 내놨는데
1: 네.
0: 그런데 민주당에서 ABC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얘기거든요.
1: 익숙한 단어죠.
0: 네네네.
1: 네.
0: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ABC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0: 네.
1: 네, 하나는 유시민의 ABC고 이번에는 김민석의 ABC인데요.
0: 네.
1: 같은 알파벳인데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가 꺼냈던 ABC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0: 네.
1: 가치 중심 A, 뭐 현실 이익 B, 또 그 사이 교집합인 C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설명한 건데 이 발언 이후에 반명 아니냐 이런 비판 함께 나왔었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혀 다른 ABC를 꺼내들었습니다. 각각 영단어 약자인데 제가 뜻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A는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민생이고요. B는 우리 편에만 머물지 말고 더 넓게 넓게 가자 이런 뜻의 확장이고 C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유능입니다.
0: 어우, 제가 이거 영어 단어가 바로 생각이 다 안 나네요. 네,
1: 좀 어렵습니다.
0: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예.
1: 그러니까 유시민의 ABC가 민주당 사람들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이걸 설명을 하는 ABC였다면요.
0: 네.
1: 김민석의 ABC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이걸 말하는 ABC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김민석 의원이 됐지만은
1: 네.
0: 최고위원이 친청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세 분이 당선이 다 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변수가 될까요?
1: 네, 일단 선장은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배를 함께 타고 갈 지도부가 친청계가 더 많다는 점이 좀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0: 물론 뭐 선출직에 한해서지만.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입니다.
0: 네.
1: 특히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1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 는데요. 그래서 김 대표의 첫 숙제 결국 봉합이 됐습니다.
0: 예.
1: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좀 오갔던 말들 쭉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친 발언들 많았습니다. 뭐 붕어, IQ,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커, 뭐 덩치 크신 분 이런 말들이 좀 오갔는데요.
0: 예.
1: 서로 법적 대응을 거론한 것만 한 10차례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났는데 선거 때 주고받은 말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대표 청와대 이제 한 팀 만들고 또 당내에서 이렇게 깊어진 갈등의 골 어떻게 봉합하는지가 첫 번째 숙제가 되게 됐습니다.
0: 네,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1: 네.
0: 대통령 지지율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징계 칼바람입니다.
0: 국민의힘 소식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1: 네.
0: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의원 4명의 징계를 심의한다. 네. 맞습니까?
1: 맞습니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이렇게 네 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네 명은 모두 비당권파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제가 당권파 쪽에 지금 취재를 좀 해봤는데 분위기를 한마디로 전해드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다.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우리가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제가 왜냐고 좀 물어봤는데 이걸 그냥 두면 당의 기강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0: 네.
1: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진종호 의원의 징계가 상당히 좀 셀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왔는데 사실 진 의원이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거처를 구해가면서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도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지도부 쪽에서 이걸 좀 가볍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권파 쪽에서는 사실상 당에서 내보낸 사람을 우리가 당 의원이 가서 도왔다면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기강을 세우겠냐 이런 인식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분 중에?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강할 것이다. 이건 새로운 좀 관점인 것 같은데.
1: 네.
0: 조경태 의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물러날 생각 없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나가느냐, 남아서 끝까지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0: 네.
1: 제가 그래서 탈당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탈당합니까? 고려는 고려대학교에서나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0: 네.
1: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메시지 분명했습니다.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당 안에 남아서 계속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의 역할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는데
0: 네.
1: 조 의원은 당시에 나와 내가 이제 계엄과 탄핵 문제 앞장섰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된 건 내 역할도 있었다.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런데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뭐 포럼 뭐 이거 개최도 네.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이쪽은 징계를 아예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 징계 잣대가 과연 같은가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진숙 의원이 열었던 이 5.18 토론회에서 사실 5.18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 정도가 이진숙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서까지 함께 냈는데 그런데 당에서는 현재 이진숙 의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1: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진숙 의원 건 이거 다루지 않으면 윤리위가 당권파의 하청기구다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부 참석자보다도 뭐 모든 참석자가 다 이제 5.18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되고 전두환에 대한 복권을
1: 네.
0: 이야기하는 그런 좀 문제적 행사였는데 이대로
1: 맞습니다.
0: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1: 네 번째 뉴스는 김정은의 응답 뿔난 트럼프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를 했고
1: 네.
0: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안하면 응답하겠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이거 백악관에서 직접 나온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과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이 있었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응답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 단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전날 SNS를 통해서 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로 보낼 수 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좀 강조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0: 네.
1: 결국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유화 정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또 숙제를 하나 던져주네요.
1: 네.
0: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 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어제부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대 결과 그리고 치다운 과정, 민주당 내부에선 어떻게 보셨는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김민석 후보 결선 투표 끝에, 선호 투표 끝에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7: 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도 했고 그런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6: 네. 특히 의원님께서는 그 김민석 후보 출마 선언에 함께 하셨었고요.
7: 네네.
6: 이제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하셨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셨었는데 어제 당선한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7: 아니요. 너무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그 지지자들의 받는 상황이었고 또 바로 거제도로 수해 피해 지역을 또 사태로 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6: 그럼 어제 수석 대변인 박성준 의원,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 아주 발빠르게 그 거제 수해 현장으로 가셨는데 새로운 당대표에게 특별히 좀 기대하시는 면이 있을까요?
7: 워낙 그 많은 경험들, 여러 선거들, 큰 선거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의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 합을 잘 맞췄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지금 민주당을 잘 이끌어서 집권 여당답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이끌 당대표로 뚜렷한 어떤 족적을 남길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6: 네. 내일 이제 19일이죠. 당대표 경쟁했던 세 분이 다 이제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만찬을 가신다고 하던데.
7: 예.
6: 좀 이제 낙선한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7: 먼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신 우리 이제 새 신임 당대표이신 김민석 대표님은 물론이고 정청래 후보님, 의원님이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 후보님. 세 분 진심으로 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당과 나라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점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대통령님 만찬을 하시는데 경쟁할 때는 경쟁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러한 자리가 네. 소회를 밝히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 어제 정청래 대표 라이브 방송한 걸 보니까 뭐 김인석 대표가 됐지만은 그의 주장 진 것이 많다.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이건 진 주장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저 그래도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7: 네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6: 네.
7: 그러나 경쟁할 땐 또 경쟁이고 경쟁이 끝난 또 하루가 지난 지 오늘 이렇게 오면
6: 네.
7: 그런 감정들이 또 삭히게 돼 있는 거고 대통령 또 봄으로서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는 원팀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시 또 살아오를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6: 예, 최고위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 네네.
6: 예,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이제 지켰고요. 이제 초반에 1위를 하다가 다소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친청계 후보가 세 분이 모두 이제 당선권에 들어왔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이 일종의 이제 균형을 잡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7: 그 김민석 당대표께서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지만 사실 정청래 후보가 전임 당대표이지 않았습니까?
6: 네.
7: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선거가 녹록치 않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가졌었고요.
6: 네.
7: 역시 상당한 뒷심과 힘을 발휘해서 배선전을 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개성 그리고 주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6: 네.
7: 그 어떤 무게감에 맞게끔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직전 최고위원이기도 했고
6: 네.
7: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인지도를 자랑하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6: 네.
7: 이 세 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청계 그렇게 이제 표현은 많은 분들이 하고 또 언론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6: 네.
7: 이제는 최고위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저도 뭐 최고위를 했습니다만
6: 네.
7: 최고위 나름대로의 멤버십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당을 생각하고 또 당이라는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더 나은 삶 또 나라를 발전시키는 또 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동의 어떤 운명체 의식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6: 네.
7: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친청계 뭐 이런 표현은 경쟁의 국면에서나 있었던 거지 앞으로는 다 민주당의 원팀 최고위를 구성할 거라는데 특별한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6: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전당대회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최고위원 선거 5위를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인가였는데 여론조사에서 확 판세가 뒤집혀서 이제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김용 후보와 박찬호 후보에 대해서 거의 몰표가 나왔다가 여론조사에서는 또 거꾸로 뭐 이성윤 후보가 1위를 하고. 김용 후보가 꼴찌를 하는 그래서 완전 반전. 결국 김용 후보가 탈락을 했고 어제 인미혜 후보, 김용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했지만 뭐 대의원 선거에서는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대세 지장 주지 못했는데 김용 후보의 탈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7: 아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네. 교차하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했고. 아주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연설, 아주 멋진 연설도 했습니다.
6: 네.
7: 탈락한 점에 대해서 아픈 마음, 아쉬운 마음을 그만큼 없는데 그렇지만 또 한민수 최고위원이나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6: 네.
7: 잘해 주실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 이 처음부터 뭐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후보가 수가 너무 많고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건.
7: 아, 가까이서 김민석 대표님의 이번 당내 대표 경선을 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전략 전술을 보면서 의원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선대위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소위 친명계 후보 혹은 친석계 후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정해지고 어떤 후보를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최종적으로는 연출이 됐습니다만
6: 네.
7: 처음부터 일종의 그런 멤버를 정하고 누구를 찍어야 되고 또 찍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방침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6: 네.
7: 그것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요.
6: 예.
7: 그러나 적어도 직전 총리를 하신 분 또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 책임감과 어떤 막중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 결국은 당대표가 되는 분으로서는
6: 네.
7: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줄 세우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 평가를 드립니다.
6: 네,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새 지도부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네. 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수석 최고가 됐지만 제 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대표님이 나눠준 표다. 끝까지 정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적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우려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개파가 되는 거 아니냐. 최고위 안에서도 어떤 한 개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7: 저는 뭐 정청래 전 대표 개파라고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6: 예.
7: 정청래 전 대표는 말 그대로 법사위원장이 되었고 그 국면에서 내란이 발생했고 내란의 진압과 윤석열 탄핵 그리고 재판 수사 재판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우뚝 섰던 것이고 굉장한 국민적 인기도 구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개파의 소산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개파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어떤 그 뭐 개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파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6: 네.
7: 그것이 현출이 될 노정이 될 어떤 구체적인 현안이 있지 않습니다.
6: 네.
7: 지금 급선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 그것은 원팀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6: 네.
7: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저러한 찬반은 있을 수 있죠.
6: 네.
7: 뭐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거는 근데 개파하고는 관계가 없고
6: 그렇습니다.
7: 의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과 관련 있는 것이지 개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6: 예. 우리 김민석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당내 통합과 화합을 담당한 기구를 만들면 우리 박범계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셨거든요. 당내에서 요 화합 관련해서 통합과 화합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7: 뭐 어떤 기구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오늘
6: 네.
7: 말 그대로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끄시는 민주당은 정말로 원팀이 돼야 되고
6: 네.
7: 그것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헌법상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가 원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7: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 역시 뭐 작은 소임이나마
6: 네.
7: 뭐 당이 하나가 되고 더 큰 민주당 또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데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갈등 화합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최고위원이 되신 분들이나 혹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합에 뭐랄까 메시지도 나오고 포옹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다 걱정하시는 게 지지자들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나 커가지고 뭐 벌써 탈당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아주 날선

0: 공방을 지금도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지지자들끼리의 분열 이걸 어떻게 좀 봉합, 이 당원들끼리의 분열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 이게 참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1: 역시 당 지도부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최고위원들, 당대표님의 역할들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0: 네.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팀으로 그러한 정신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면 지금 우리 하시는 당원들 간에 다소 간에 어떤 전당대회 국면에서의 그러한 현상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특히 바깥에 소위 스피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분들 역시 민주주의 또 민생 개혁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나 민생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 모두가 화합하고 한 팀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외부의 스피커들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예,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선출직은 다 선출이 됐습니다만 지명직 최고가 두명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좀이 지명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1: 글쎄요, 뭐 제가 깊게 생각 안 했는데요.
0: 예.
1: 아무래도 그것은 김민석 당대표께서 워낙 치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이 되는 좋은 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예, 은행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진단 중 하나가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관계가 이제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앞으로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1: 김민석 대표님의 언어를 보시면 그 어떤 사태, 상황, 향후의 어떤 비전에 대한 언어적 규정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 예.
1: 창조적 수평관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요.
0: 네.
1: 그 앞에 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도했던 세제 개편안이 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세제 개편안에서 조세 정의를 담고 있으면 그건 찬성, 그것이 1이고, 그러나 디테일한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의원들의 어떤 요구나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반영하는, 이것을 저는 창조적인 어떤 수평적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의 당청 당정 간의 관계들이라는 것이 뭐 국무회의가 있고 수석 보좌관의 회의가 있고 대통령 주재하는 여러 회의들이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당이 곧바로 리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 할 것은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또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선순환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할 것이다. 그런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께서 의제를 설정하고 싶으시고 좀 여론을 환기하고 싶으신 그런 테마가 이 여당 안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이 비춰져
1: 그렇게
0: 가지고
1: 보였나요?
0: 예, 그 싱크가 좀 맞아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1: 맞습니다. 싱크가
0: 들고요.
1: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법무부 장관할 때 국무회의 하고 오면 바로 그 대통령, 제 법무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 소관이 주로 다뤄졌다 하더라도 바로 법무부로 돌아가서 국실장 간부회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 고지하고 관련 부처에 우리 소관상이 있는지를 또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거든요.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최근에 그 지지율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데드크로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1: 전당대회에서 갈등이 분명히 표출이 된 것은 맞지요. 많은 국민들, 많은 당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0: 없잖아 있었고
1: 네.
0: 또 공교롭게도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1: 네.
0: 그것은 뭐 자본시장과 관련된 증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의 노이즈들이 있었고 또 세제 개편안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 측면들이 다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그냥 후한 점수를 무조건 주는 그런 차원은 지금 단계는 아니다. 더 면밀하게 대통령의 정책을 주시하고
1: 네.
0: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디테일에 매우 강한 전략적인 김민석 당대표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1: 네.
0: 맞았다라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1: 예.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 이런 개헌론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뭐 이건 모두가 연임을 본인의 연임을 위한 개헌의 빌드업이다라고 굉장히 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두번 해야 되는데 그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진정성을 훼손하지 말라 또 이런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이 향후 국면에서 이게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현실적으로 개헌의 당의 대통령, 개헌을 하게 되는 그 당의 대통령은 그 개헌 조항과 관련해서 특히 임기 조항이라든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당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
1: 그렇죠.
0: 규정이고 정신입니다.
1: 네.
0: 그 규정조차도 개헌해서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그렇습니다.
0: 1차 개헌, 2차 개헌, 1차 개헌 때 대통령의 속이 다 보인다면
1: 네.
0: 그 1차 개헌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 10여 명이 대통령이 이런 의도가 있었네 해서 2차 개헌에 동의하겠습니까?
1: 네.
0: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맨날 전제를 깔고
1: 네.
0: 개헌에 반대하는, 사실상 반대하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든, 그것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개헌에 대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지금, 87년 헌법이라는 게 너무 오래됐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분권형
1: 네.
0: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줌으로써 의회주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1: 네.
0: 그것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1: 예.
0: 생각을 해요.
1: 야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헌하려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뭐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우리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하고 저렇게 소통을 하느냐 이런 서운함을 미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옳으신 지적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1: 네.
0: 대통령께서 또 신임 김민석 당대표께서 소위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거기에는 그냥 보수적인 진영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진영의
1: 네.
0: 통합, 연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 너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건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안개와 방부가 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맑게 갠 지역도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아직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남부지방은 강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했는데요. 오늘도 남해안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이외 남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가장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큰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공항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성수 가는 길 긴 정체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노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구리나들목 구간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20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은 3부 4부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영입 위원 서종욱 변호사,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진행자로 생긴 거니까 너무 아니, 반갑습니다.
2: 귀가 달라졌어.
0: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한 줄씩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서종욱 변호사 만날 생각하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너무 많이 맞추신 부분이 있어요. 네, 서종욱 변호사의 한 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이재명 김민석의 상처뿐인 승리.
0: 상처뿐인 승리.
3: 이재명과 김민석의 상처뿐인 당대표는 됐지만 네. 최고위원 3명 수석 최고 뺏기고 네. 분신 김용도 탈락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선호투표로 개우되고 특히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네. 거기서도 참패하고 결국 호남 하나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0: 민주당 무당층 지지층.
3: 그렇죠. 예, 예. 거기서도 이게 밀렸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0: 네.
3: 거기 민주당 무당층 지지층이니까.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대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그 팀 정책내가 선전하고 네. 상처뿐이 있습니다.
0: 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 비슷해요. 피로스의 승리라는 거 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그 치러야 된 대가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6.3 지방선거 때는 뭐 그랬잖아요. 정청래 선거는 와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저쪽에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실에서는 야 우리가 졌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네.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돼서 그 누가 정청래 대표는 아니 당신들이 이긴 거 아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대표됐는데 이긴 것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네.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아, 그렇게 봅니다.
0: 네, 차분하게 길을 모으고 있는 하은기 네, 뭐 어떻게 봅니까? 네.
4: 기도하는 줄 알아? 네,
0: 길을 모아서
4: 정신승리적 발언이고 정신승리적 선거는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쨌든 이겼으면 이긴 거니까 저는 네. 유튜브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던 시대의 균열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뉴스공장이나 매볼쇼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친정청래에게 물론 중간에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명확했잖아요 전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 이번엔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1: 이건 좀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어, 그래요.
1: 반발을 해주십시오. 김민석 대표는 사실상 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호남에서 몰표를 얻어서 간신히 이긴 거 아닌가요? 근데 호남 몰표가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다 무슨 뭐 공장 지어줄게, 그 광주공항 이전할게 뭐 이런 얘기로 막 쏟아부은 게 없으면 과연 호남에서 그럴 정도의 몰표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그 다음에 종영길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2-1로 싸웠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2-1로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그럴 정도로 높은 득표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고 뭐 우리 서적 변호사만 빼고 대부분은 다 아이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당 운영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 아니야. 국회도 너무 대결 위주로 간 거 아니야. 이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걸 놓고서 무슨 뭐 아 그래도 이겼다라고 환호하기에는 좀 남사스럽죠.
4: 물론 뭐 겸손하면 네. 좋죠 승자들은 늘.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라는 것은 뭐 우리 선거도 보면 단순 다수 대표제도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한 표 이긴 사람한테 권한과 어떤 책임을 위임해 줍니다.
0: 네.
4: 그래서 사실상 이겼다라는 건 어쨌든 평론의 영역일 뿐이고 네. 실체적 정치의 영역에서는 별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0: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대통령과 현역 의원과 이런 용역들이 막 밀어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반대 시각은 야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자신이 공천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지방선거에 당선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뭐 짊어지는 뉴스공장 같은 메가 채널에서 지난 7개월 8개월간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를 뭐랄까 비판해왔고 또 국무총리로서는 전당대회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채로 반면에 경천의 후보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형태로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뭐 정청래 후보도 나름대로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 네. 뭐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요 공천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해요.
0: 어 그래요? 어.
3: 왜냐하면 이게 저는 호남에서 참패한 이유가 두 가지로 보거든요. 아까 이제 김종혁 위원장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반도체 이게 하나 있고요. 네. 호남에서 공천 실패 이게 정청래가 참패한지는 원인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천을 한 10명, 5명 오면 1명 주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 정청래 욕할 거고 또 호남에서 이게 조국당이나 무소속한테 패배한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공천 되게 반발이 셌어요. 네. 그러니까 전북에서도 참패한 이유가 예를 들어 김관영 이런 분들 뭐 잘라도 실제로 역풍이 많이 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공천 때문에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4: 이제 패배의 이유도 승리의 이유도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건 다 스토리일 뿐이고 결과만 냉정하게 놓고 보는 게 좋은데 가령 1위에 정청래 후보가 뭐 있었고 2위에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있었는데 선호투표제란 제도의 작동에 의해서 이제 당선이 됐다면 두 분 더 신났을 겁니다. 아 이거 이게 아니다.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 이랬을
0: 2위인데
4: 텐데.
0: 예를 들어서 네. 2위였는데 선호투표 때 이겼다면
4: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당심의 종합을 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1위인 상황이었거든요. 과반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1위인 상황에서 선호투표제까지 엎쳐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고위 구성도 보면은 세 분이 다 들어갔지만 이제 지명직 두 명까지 합하면 수적 우위도 어쨌든 김민석 후보 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당권은 김민석 후보가 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당을 다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죠.
0: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요.

0: 잡음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네. 그분을 찍어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3대 2인데 물론 이제 두 명을 더 추가로 임명을 하시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그 옆에 앉아있던 게 이현주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김민석 대표 옆에 그 최민희 최고위원이 안 수석 최고위원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 예.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허니문 기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 이후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민주당 출입 기자들 바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댓글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 그 지명직 최고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청년 뭐 최고위원 이래가지고 하은기 대변인에게 지명직 하소 이러면 합니까?
2: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던데 안 합니다.
1: 왜 안 해?
0: 시켜도 안 해?
1: 왜 안 해요?
2: 시켜도 안 합니다. 아니 뭐 일단 적어도 적절한 인사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선거 과정에서 일단 김민석 후보 측을 뭐 대놓고 뭐 안 하더라도
1: 네.
2: 옹호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금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에 대한 공격도 많이 했고 그런데 뭐 이렇게 강경하게 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 지명직 최고위에 앉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김민석 신임 당대표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들 플러스 네. 당을 좀 탕평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하는 게 맞지 용역이라고 막 떠들고 댕기면서 막 공격적으로 했던 사람들 막 인사하고 이런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중에서 네. 제가 제일 대표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죠. 그거는 농공행상하는 것 같잖아요.
1: 네, 제가 네. 알아봤는데 지명 안 한대요.
2: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네.
1: 참고하시고요.
0: 너무 양심적이네요.
3: 지명 결정됐습니까?
1: 아니요. 예. 일단 하은기는 아니라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2: 적절한 인사가 아니죠, 일단.
1: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 분수령이랄까요? 승부처 뭐 호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호남 민심도 포함해서 모든 것 하여튼 이 전당대회 판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조망을 했을 때 이때 뭔가 결정적으로 승부가 좀 결정이 됐다. 승부처 어떻게 보십니까? 예.
3: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주 군공항 있죠.
1: 예.
3: 이걸 이렇게 그 쪼개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고 그게 2029년부터 반도체 폐업을 하겠다.
1: 네.
3: 그 발표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설마 800조 가능하겠어? 이거 이게 사기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해.
1: 예.
3: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임시로 쪼개가지고 옮겨놓고 진짜 삽을 뜨겠다. 이때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여론이 높거든요. 한 60몇 프로가 믿더라고요.
1: 예.
3: 저는 지금도 안 믿고 있지만 그게 아마 호남 표심이 대거 쏠린 것 같아요. 25%면요. 호남 빼고 나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아마 정청래가 앞설 수도 있을 거예요.
1: 전북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예. 아, 전북은 저는 볼 때 그 새만금에 또 현대차가 거의 뭐 10조 가까이 9조인가 8조 새만금에 예. 투자 이런 게 또 많이 나와 있어요.
1: 예.
3: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광주 반도체면요. 호남까지 같은 영향권이라 봐야죠. 예를 들어 이게 뭐 대구 경북이 비슷하듯이
1: 네.
3: 거기서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저는 뭐 그게 아마 분수령이었다. 그러다 보니 호남 분들이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럼 이게 밀어주야 된다.
1: 네.
3: 그래 추진할 거 아니냐.
1: 네.
3: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예, 훈령차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몇 가지 분수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참전
1: 아.
0: 그런 것들이 판을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1: 필연적 실패.
0: 예, 뭐 네. 대통령 뭐 썩은 내 어물전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사실은 그 저 같은 국민의힘 패널도 말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무슨 저 정권에 대해서 썩은 내를 얘기하니까
1: 네.
0: 근데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큰 판을 한번 크게 요동치게 했던 그런 요소였고 근데 두 번째는 신천지와 관련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
1: 아.
0: 이게 또 판을 한번 되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1: 예.
0: 이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1: 실점 요소가 됐다.
0: 본인들한테는
1: 예.
0: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1: 예.
0: 대통령의 참전이죠. 대통령이 사실상은 뭐 호남에다 이렇게 내가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찍어줘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네. 보이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는 거기에 송영길 후보가 출전했던 거.
1: 네.

0: 저는 이세 가지 모두에 다 영향이 있겠죠.
1: 우리 그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가장 주목됐던 게 5위를 누가 할 건가 막 이런 걸 지켜보다가 대의원 선거는 압도적으로 김용 후보와 박선원 후보에게 표가 몰렸는데 여론조사는 완전히 거꾸로 김용 후보가 꼴찌, 그 다음에 꼴찌 다음이 박선원 후보. 그두 분이 대의원 선거하고 정반대로 꼴찌권이에요. 이 여론조사가 참 많은 또 논란을 낳더라고요.
2: 제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두분 같이 방송하셔서 알겠지만 전망하는 것들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졌어요. 충청에서도 뭐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이긴다. 호남에서 과반 이상으로 가르마 태워줄 거다. 호남 분들이. 그리고 대의원들은 압도적으로 그 4위, 5위 순위 조정을 시도할 거다. 그래서 김용 후보 올리려고 할 거다. 근데 8천 표 넘게 받았거든요.
1: 엄청
2: 김용
1: 많이
2: 후보가.
1: 받았죠.
2: 그런데 딱 하나 틀린 게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게 왜냐면 해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음모론 같은 거 없이 해석하자면 우리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돼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통 여론조사는 인지도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1위에 이성윤 후보가 갑자기 올라가 있다.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5위에 박선원 후보가 가 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지도 순도 아닌 거고 직전까지 있었던 추세선이나 흐름에서도 튀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유일한 추론은 그 여론조사가 있기 며칠 전에 그왜 친청계 그 후보들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팀 꾸려서 나와서 뭐 이성윤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성윤 후보가 한민수 후보보다도 훨씬 순위가 낮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건 070이나 02로 오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한 100만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 응답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 말고는 이제 해석이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지역 단위의 여론조사 보면은 그 우리 경선할 때 보면 그게 되거든요. 자기 지지층 많이 모아서
1: 그러니까
2: 여론조사
1: 지원 쉬운데 전국을 어떻게 그걸래요?
2: 여론조사 꼭 받아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각 후보들이 전국을 할수 있을 유일한 방법은 그만한 규모의 모수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1: 뉴미디어가 있으면
2: 네,
1: 가능하다.
2: 뉴미디어가 있으면 가능하죠. 다른 분들은 아예 시도도 못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면은 그 메시지대로 그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게 사실 설명이 잘안 되죠.
3: 그런데 제가 그 한국의 대표 어리니까
2: 안 어려요.
1: 젊으니까 젊으니까.
3: 제가 몇십 년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딱 하나 이번에 틀린 게 있어요.
1: 뭐예요?
3: 호남 득표율과 수도권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 난지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 이후에. 왜?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대부분 고향이 호남이에요. 그렇죠? 그럼 호남에서 25% 이기면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수도권은 동률이죠.
1: 좀 성분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수도권에
3: 아니 이런 적이 민주당 역사상 없다니까요. 호남에서 압승하면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제가 볼 때 오래된 강성 당원들 특히 친노 친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대학 후배면서도 검사를 그랬지만 수도권에서 이성윤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수도권이 50% 들어가요. 호남은 표본이 몇 개 안 돼요. 여론조사는 이게 인구 대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원래 1등한 이성윤이 여론을 1등하는 거는 당연하다. 맞잖아요.
1: 수도권으로 되니까.
3: 오래된 친노 친문 당원들이 수도권에 많다. 이미 호남과는 분화돼가 호남에 이렇게 뉴 이재명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 이번 정책 때문에 또 수도권은 반도체 피해 의식이세요. 경기도 그걸 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 이재명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안 좋죠. 특히 부동산부터. 그리고 이성윤 친청들이 다 약진한 거죠.
2: 일단 경기도 걸 뺏어 간다기보다는 호남에 하나 팹을 또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자가 최고위원이죠. 이제 신임 최고위원이 뭐 친노 친문의 황태자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동의할 사람이
3: 우리 법조계에서는 맨 황태자
2: 없을 거다.
3: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랑 여론조사가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채널 많은 구독자들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채널의 영향을 세게 받았을 거다라는 거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별로 없어요. 황태자라고는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들을 돌려가지고 이성윤 후보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 돌리면 최민희 후보보다 한참 나아질 걸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죠.
1: 우리 그 어제 저희가 방송 같이 할 때 서정호 변호사가 역선택 이야기 하셨거든요. 여론조사 이길 거라고 정청래 후보가 역선택이 가능하다. 어떻게 역선택이라는 게 이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막을
0: 아니 그러니까 예. 호남의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받은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신 거고. 근데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그렇지. 있으니까 호남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더 지원해줘야지. 그럼 안 그러면 큰일 나. 네. 나는 어떤 그런 결집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당장 내가 피해자야. 내 집값 때문에 물가 때문에 주식 때문에 나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데 뭐야 이거 지금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심리가 더 작용할지 아니면 호남처럼 야 대통령 지금 지지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우리라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더 작용할지 뭐 이건 잘 모르겠다 했는데 보면 그 전제가 조금 더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에 있어서는 김용 씨가 후보를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분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 사람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보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라도 그렇지. 지난번에 그 조국 씨도 마찬가지예요. 2심에서 2년인가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나와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거를 밀어갖고 지금 조국 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정치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김용 씨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견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1: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전당대 이후에 모두가 이제 염려하는 것이 야 이게 민주당이 화합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화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당대표 출마자 세 분 다 이제 회동을 하고 만나고. 이제 봉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간극은 워낙 좀 커 보이고요. 뭐 물론 민주당 쪼개진다 이런 입장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김민석 체제가요 험난할 겁니다. 네. 세 가지 파도가 있을 거예요. 뭐 고비를 못 넘을 것 같아.
1: 못 넘는다고요?
3: 첫째 파도 내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재신이 묻는다 했죠. 근데 저는 선거 있다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필패라 봐요.
1: 오, 서울시장 굉장히 섭섭해 하겠는데요.
3: 아, 이거 법조인으로서. 저는 필패라 봐요. 왜 부동산 때문에. 안 돼. 부동산 때문에 안 돼. 서울 보궐선거는 투표율도. 따라서 이게 김민석 후보 그때 참패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자. 뭐 이러겠죠. 하나. 두 번째 본인 하겠다는 공소취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1: 특검법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3: 지금 이게 뭐 앞으로 과제다. 그때 공수도 말을 했어요. 뭐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수는 안 받다.
1: 그런 건 뭐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만약에 그걸 추진하면 바로 끝장이에요. 당이 난파한다니까. 세 번째가 개헌.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다. 그런데 개헌인데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한다고 확실하게 천명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물정 개헌을 밀어붙이면 이것도 이게 파트 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쉽지 않다 봐요.
1: 아니 그 지지자 봉합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 파도가 더 훨씬 위기다.
3: 그거고 아마 이 봉합은 잘 안 되고요. 이 갈등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붕어 IQ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평생 가죠. 전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봉합 쉽지 않을 거예요.
1: 하은기 부대변인.
2: 그런데 뭐 우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서정욱 TV에서 이게 인간입니까? 막 이러고 막 사람들 비난하지만 그러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또 한동훈 복당해야 됩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1: 타짜들의 세계는 원래
2: 평생
1: 그렇다.
2: 가면 이제 그런 변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1: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2: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무렵에도.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치하는 모습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유이재명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도 또 지지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영원히 앙금이 남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신임 당대표께서 잘 하시면 당연히 봉합도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지지층도 생기는 것인데 이제 막 취임한 뭐 당대표한테 봉합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보궐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 분들이랑 이제 토론을 해보면 아, 저런 사람들한테 진짜 진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총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망하는 게 뭐냐면 네. 한 세 큐 뒤에 당구공 어디가 있는지 예측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큐 한 큐 잘 쳐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되면 너가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질 거다 이러면서 반사이익만 획책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양당이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 또 다른 어떤 분열 뭐랄까 갈등 봉합의 숙제가 있는 네. 또 국민의힘의 또 최고위원 출신이신 김종욱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0: 그러니까 원심력과 봉합. 구심력이 네.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과 네. 뛰쳐나가려는 힘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균형을 잡아서 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세지면 그게 무슨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초반이야 뭐 화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버리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고 있대요. 저는 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1: 아, 뭐 게시판에.
0: 네, 예. 게시판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와 있고 한다는 할 정도로 서로의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패여진 게 사실이죠.
1: 아, 그 게시판 단단합니다. 네. 예, 단단한 곳이에요. 예, 예.
0: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최초의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당직 인선에서 야, 너 혼자 다 독식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야, 탕평 화합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자. 라고 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네. 그럼 또 서로들 엄청 싸울 거 아닙니까?
1: 야, 어렵네요. 그러니까
0: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확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1: 네.
0: 아니면은 다 끌어안았는데 끌어안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럼 나 그 당직을 줘서 감사해요. 라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 또 아니잖아요.
1: 한편으로는 막 지금 김성부 지지자들은 막 윤리위 약속대로 다 넘겨버려 막 이런 분도 네, 있고.
0: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어려워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그 반대쪽이 가만 안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상대편을 입장을 보자니 내 지지자들이 또 가만히 안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근데 네.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잖아요.
1: 네.
0: 사실은 그게
1: 네.
0: 그냥 정치의 숙명인 것 같아요.
1: 네.
0: 보니까.
1: 예. 자, 어려운 숙제 놓여 있다.
3: 공감이 안 돼. 몇 가지 예를 들면.
1: 네.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해 듣는 네. 말씀 듣고 다시 4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7: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예선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네, 뉴스 명당 4부 인재 영입위원회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몇몇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개헌 하두가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개헌 자체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시청자분들이, 개헌은 200명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첫 단추가. 그럼 국민의힘에서 협력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협력할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좀 이게 당당하고요. 네. 개헌을 좀 추진하려면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의 언중에, 네, 좀 장동열 체제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고, 네, 이런 이제 그 분들, 개헌 논자들을 몰래, 네, 빼가지고 이게 골프 치면서 개헌 논의하는 이게 떳떳한 방법입니까? 네.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봐요. 어려게, 네, 차라리 솔직하게 장동의 지도부하고, 네, 우리 허심탄회하게 개헌 한번 의논해 봅시다. 네. 대신에 나 연임 안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임기 단축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본인 연임 안 한다는 말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그냥 몰래 김태호부터 뭐 최영도, 신성범, 이렇게 주호영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국이 몰래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방법이고, 네, 아마 이게 이대로 가면 10명은 안 놀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김태호도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연임, 네, 이걸 발표 안 하면 논의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야기 못 하죠. 그러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이탈할 사람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봐요.
3: 아, 근데 김정은 최고께 제가 줄 거는, 그 골프 회동을 할 때 그래도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한 지 한참 되신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뭐 연임할 생각 있으세요라든가, 뭐 왜 개헌을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든가, 이런 게 질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5: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 네,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네,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게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김태우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 7월 초에 골프를 친 게, 네, 나중에 이제 8월 중순에 알려지면서, 네, 뒤늦게 이게 조정식 그 국회의장 얘기보다도 이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그냥 덮여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막 불거지고 있는데, 약간 여권에서 이걸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다른 이슈들이 이걸로 다 블랙홀로 덮여버리잖아요.
3: 아, 국면 전환이 된다.
5: 부동산, 주식, 무슨 물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아이, 그건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연임 생각 없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진화를 잘 안 해요. 그냥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3: 아, 오히려 논란이 되도록 하는 것 같다.
5: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내가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면, 그러면 지금 주식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다른 이슈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고, 지금 다 그 그 정부 내에서 무슨 이렇게 사표 싸는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까? 통상교섭본 부장 뭐부터 시작해서 무슨 산림청장, 뭐 소방청장, 그다음 농림부 차관, 도대체 왜 저 사람들 그만두는 거야?라는 거 알지 못하게 막 그만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블랙홀 때문에 다 덮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건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한기 부대면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뭐 이 논의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 밝혔고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이 처음에 분권형 얘기 나왔을 때도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SNS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중임제, 연임제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임을 안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라고 하지만 그게 의지에 사실은 문제입니까? 그걸 그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패널들 중에서도 가령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현안이 선관위 문제죠. 선관위 개혁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법적 지위 바꾸려면 개헌해야 됩니다.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등재하는 거 사실 여야 합의 다 돼 있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원포인트 개헌하다 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30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합의된 것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홍맥락한 사실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 그러면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두 번 해야 될 걸요 아마 두 번은 해야 그것도 두 번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뭐 지금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계속 반문을 하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한 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개헌에 동의를 해준다는 얘기냐?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도 국민투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로 자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지금 아니다. 정치공세의 소재로만 지금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3: 그러면 제가 서정 변호사한테 이걸 여쭙게요. 지난번에도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왜 개헌 대통령의 개헌 권한에 대해서 축소하고 국회 동의를 몇 시간 안에 안 받으면 개헌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등등에 고 개헌안만 발의가 됐을 때도 이거 연임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이러면서 막 개헌 자체를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이게 개헌에 대한 의지 진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4: 그런데 네. 개헌이라는 거는 법률하고 달라요.
3: 다르죠.
4: 국민투표부터가 네.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네. 아니, 지금 개헌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개헌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다? 그 불필요한 비용 낭비입니다.
3: 그래요?
4: 네. 아, 윤석열 이후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야?
6: 윤석열 이전에도 사실 불가능했잖아요.
4: 본인들이 누가 계엄 따르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계엄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헌법의 그거는 전부 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대로 이제 그 개헌하려면 개헌 논자는 많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안 밝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게요. 지금 우리 헌법 128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중임이나 뭐 임기를 연장해도 네. 당의 대통령 곧 헌법 바꿀 때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4: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임기단축에서 먼저 사퇴하고 총리가 대응하다가 나중에 헌법 바꾸면 그럼 이게 헌법 바꿀 때 곧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나오겠다고 하면 네. 이거 어떻게 말려?
3: 아니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아, 제발 헌법 안 바꾸고 이걸 걱정해서 많아요 지금.
3: 아니 사퇴를 하고 다시 나와서 본인이 당선이 돼야 연임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4: 당선은 네. 국민들이 선택하지만 네. 일단 출마하겠다고 하면 당선되면 그럼 대통령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당선은 다른 문제고 네, 이제 제 말에 출마작이 있느냐 말이에요.
6: 야. 푸틴 모델로 덮어씌우고 있는 건데 푸틴 네. 모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3: 당선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6: 허무 맹랑한 얘기고요. 그럼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네. 아 그럼 나는 연임 생각 전혀 없다 의지 없다 안 한다 거기다가 내가 임기 끝나고 나는데 재판도 받겠다 두 개 딱 하면 그러면 개헌에 바로 동의해 줄 겁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아닐걸요?
3: 개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6: 바로 그건 네. 그거고 네. 그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못 믿고 개헌의 시기상조로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의원총회에서 그럼 합의를 한번 해오세요. 그럼 대통령이 연임 의지가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만 하면 개헌에 자동적으로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의총회에서 그럼 당론으로 해와라 했을 때는 그건 아니지라고 바로 뻘쭘해하면서 물러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다는 거죠.
3: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말씀대로 사퇴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개헌 안 합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6: 그러니까요.
4: 네. 아, 다 합의하고 해야 되는데 네. 출마가 당선되고 안 되고 그걸 별개 문제고.
3: 네.
4: 그것도 이거 그러고 128조 자체를 바꿔버리면 또 개헌이 되니.
3: 그러니까 그 128조 개헌을 동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예. 나중에 예. 저는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다 보거든요. 오. 총선 앞두고.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가 확고하게 100% 장악한 거 아니잖아요.
3: 네.
4: 장동혁 체제에서 이제 공천 물갈이가 된다.
3: 네.
4: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남권 중진들이 정계 개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200석을 넘기면 개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게 나 연임 안 한다.
3: 예.
4: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한다면 개헌하자는 사람 많아요. 저 국민의원들도 전부 개헌 주장 많아요.
3: 근데 최경철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128조 헌법에 128조를 개헌하는데 정계 개편에 동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일부가 뭐 민주당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남아서도 우리는 대통령 연임을 전제로 한 128조 개헌에 뭐 동의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5: 아니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을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모두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3: 네.
5: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그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정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라든가 혹은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아 5년은 너무 짧아 뭐 국민이 원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피웠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아, 나는 임기 연임 개헌
3: 네.
5: 없다 나는 이번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3: 네.
5: 그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 끝나면 재판받겠다 그거 대통령이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당대표는 공소 취소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아, 저 제 공소와 관련된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3: 네.
5: 저는 끝난 다음에 재판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개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법조항 가지고서 괜히 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면서 해봤자 별 필요가 없을
6: 그러니까
5: 것 같은데.
6: 야당의 대여투쟁 방식이 되게 지금 기괴하고 해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야당 쪽 패널이면 사실 저희가 지금 소수파긴 하지만 개헌 저지선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헌 뭐 관련한 구상을 하고 있든 간에 야당이랑 토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무조건 막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다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대여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야당의 대여투쟁 자체도 지금 되게 비합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네.
3: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6: 네.
3: 자, 이런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내부의 소위 말해서 기강잡기에 더 이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의원 네 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고 진행을 아예 하겠다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이달 말에 이제 임기 1년 이제 턴을 하는 시점에 당 쇄신안, 혁신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골자는 당원을 중심으로 둔 당으로 이제 변모를 시키겠다. 윤리위, 당 중심,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전체를 혹시라도 전체를 아예 뭐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는 아주 그냥 당을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쇄신 드라이브 김종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5: 그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불가능하다.
5: 그 네. 오늘 언론에 아침에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인터뷰를 이분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인터뷰한 거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법원에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3: 네.
5: 윤리위 자체는 합의제로 서로들 토론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은 그동안에 그 결정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폭로가 다 있었잖아요. 부위원장이.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윤리위원장 혼자서 외부하고 상의하면서 그냥 결정문도 쓰고 우리한테 통보하듯이 했다.
3: 오.
5: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이 12명 임명해서 지금 9명, 5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기에 야, 윤리위라는 게 무슨 공정한 심사기구가 아니고 이거는 당대표가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 자기 측근 신고 이런 게 윤리위야? 이 윤리위 자체의 의미가 없어. 라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를 지금 여상원 전임 윤리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도의 권력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행사하고 있는 것은 권위가 아니고 권력이잖아요. 제도 당대표라는 주어진 권력.
3: 네.
5: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비상계엄 안 했으면 지금까지 대통령일 겁니다.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3: 네.
5: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기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절제를 하고 당

0: 대표도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를 깨기 시작하니까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반대파들은 다 내가 측근으로 임명한 윤리위에서 다 목을 쳐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당을 끌고 가겠다.
1: 네.
0: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아침 지지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도. 중앙일보 나온 거 보면 11% 떨어졌다. 당정욱 대표가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지금 맞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진짜 우리 당 지도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 최 변호사님, 이런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국면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진다. 이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쇄신으로 반등이 된다고 보십니까?
2: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반사익을 못 누리는 건 사실인데 그걸 100% 장동혁 책임이다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조경태, 서범수, 진종호, 권영진 이런 짓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0: 그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2: 그럼 이분들은 당 지지율
0: 해석합니까?
2: 하락에
0: 아니, 그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던 건 어떻게
2: 제가 장동혁
0: 해석할까요?
2: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분을 징계를 하면 올라가냐 이거죠, 당 지지율이.
2: 아마 뭐 지지율은 모르겠지만 당이 기억할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징계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 객관적인 예측만 말씀드리면 뭐 이진숙은 아마 뭐 상을 줄 거니까 징계 안할 거고요. 이진숙은 당원들의 뜻이 당원들 압도적으로 이진숙 지금 지지하고 이진숙 대통령 막 이래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1: 대통령이요?
2: 당원들이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3: 압도적.
2: 그다음에 그 조경태하고 이제 권영진은 제가 보기에 2년 이상 공천에도 영향을 주는 당원권 정지.
1: 총선에 못 나가게 하겠다.
2: 그렇죠. 이런 중징계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호는 아마 6개월 정도 옛날에 김성원 비가 더우면 좋겠다 사진 잘 녹여. 막말. 그때 6개월 받았거든요. 아마 6개월 이상. 이렇게 중징계 4명 놓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일단 잠깐만요. 여론조사. 김종욱 최고위가 언급하신 국민의힘 지지율 리얼미터가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는데 두 달 사이에 11.2%가 하락했다라는 거였습니다.
3: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저희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우거나 견제하는 데는 누구보다 설렁설렁하면서 당 내부에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치열한 저희 야당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느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국민의힘 지금도 당원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국민에게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도 그나마 일부 이긴 지역들 보면은 장동혁 대표나 지도체제랑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다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고 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원 중심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모순이 일단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데가 부산 북갑입니다. 앞에 지금 옆에 김종인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거기 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력을 총 쏟아부었는데도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선택해버린 거잖아요. 원래 민주당 지역구였는데도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를 선택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판하고 한동훈 의원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 운영 방식을 보면 더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더 국민의 어떤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걸 왜 뻔히 불을 보듯 뻔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1: 네. 이게 그 이진숙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당황했는데 제가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소는 됐는데 윤리위에 어제 그 박성훈 대변인이 당이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파장이 있었거든요. 징계를 안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이거는 뭐 굉장히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윤리위와 징계를 그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한동훈이 잘라내면 우리 지지도 하늘로 치솟을 거야라고 극우들께서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 고성국 그다음에 전환길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배현진도 잘라내고 김정혁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다른 우리 의원들, 우리 의원

0: 사람들을 다 보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딱 뻔히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지도가 올라가기를 바래요? 올라갈 리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똑같이 그럼 이준숙 그 의원이나 조광한 뭐 이런 분들 조광한 원내대표 조광한 최고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당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년 동안 사선하는 동안 한게뭐 있냐고 그러고 그다음에 막말 한두 번 했습니까? 그분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같은 거 기자들 앞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문제 삼았습니까? 아,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우리 당의 의원에 대해서
1: 김예지
0: 예,
1: 의원의
0: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를 그런 식으로 폄하를 했어도 그 문제 삼았습니까? 장해찬 씨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까? 아니, 그, 내 편은 다 괜찮은 거고 상대편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결정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제가 판사라면 오히려 거꾸로 정말 윤리위에 이 윤리위는 해산돼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정적 숙청 도구잖아요. 아니, 당의 윤리위가 어떻게 특정 정치인의 숙청 도구 칼로 쓰일 수가
1: 네,
0: 있습니까?
1: 서민호 선생님이 다른 분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진수 의원은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큰것 같은데 변호사님
2: 근데,
1: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네.
2: 아니, 저는 징계 반대예요. 처음부터
1: 반대요?
2: 징계 반대예요. 아니, 뭐, 토론회를 주최할 수도 있고 학술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뭐 이준석 위원장이 5.18을 비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5.18에 대해서는 뭐 영원히 묻어나야 됩니까? 진상, 더 조사도 하고 법도 있잖아요. 5.18 진상 규명 법도요. 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반대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준석 지지가 뜨고 있어요. 우리 올림픽 공원에 이준석 갔더니 계속 대통령이라고 외치더라고. 어제 장동혁 지지율을 이준석이 갉아먹는.
1: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네요,
2: 지금 그렇죠.
1: 지금.
2: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보완제로 보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한 때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도 잘안 나는데
0: 딱한번 있었어요.
1: 있었습니까?
0: 6.3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한동훈 오세훈이 다시 생환했을 때 그때 올라갔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보수에도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보수들이 이제 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달 사이에 11%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 다 좋은데,
0: 아휴,
3: 우리 존경하는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그 토론회를 5.18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옹호하는 건 매우 사태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자들 뭐 진상규명하고 뭐 보존하고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명확하게 모욕하고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토론회에서 나와서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 당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제명징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그 토론회는 그게 아니다. 학술적 토론회 장이다.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 위대한 YTN 나와가지고 방송에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처해 있는 상황이 보면 12.3 내란 이후에 민정당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 아닙니까?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사실 당사에 YS 사진 초상화 떼고 전두환 사진 걸어놔도 이상하지 않을 정당이거든요. 근데 5.18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내란 문제, 그 내란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정당에서 그 프레임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왜 자꾸 전두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의 정치를 하는 걸 내버려 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명확한 해당 행위가 맞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거죠.
0: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요. 이게 사실 학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5.18 유공자 중에서 5.18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5.18 유공자 행사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가져오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원내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그때 그 국회에서 그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네. 너무나 혐오스러운데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민중화가들이 등장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6개월인가 징계를 내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증오감을 부추기고 아무리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인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증오감을 부추기고 아무리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인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도 되는

0: 해야죠.
1: 예,
0: 그죠.
1: 시간이
0: 월봉에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1: 예.
2: 1.1회 뭐.
1: 아, 예.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 인재영입위원회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정욱 전 최고, 하은기 전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유머와 내일은 서영주 소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

0: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는 현재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 집중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목포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당선 뒤 첫 일정으로 경남 거제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아파트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거주시설을 둘러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현충원 참배 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지금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서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북미 정상 간 우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훈련을 긴밀히 조율해